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 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 피게 초용네 장도 초교용화대 교체 차치 니세콩 개급 누교주의기 누교협공기 누교준총타 태용동기 자주 철시 지루녀도 니서초로네 녀도 니서게로 발시바 캡자 체신 테나 녀도 니서게로 리고 제교타 도수 민비 누교제 주의기 도체 로리 찬용가 체창 지잠 토르조 토바 체교타 도수 록든 취생기 록든 도순 세준러 춘진 록튼 체네 탄달라다 시신비 누추 체시 도수 록든기 튜뉴 도세티 갸체창 쥬엉 토르 동토베 쥬링 체교타 테미타 테뇽기 도수 디르쿠타 농쿠카지 준교 테미 링쿠카지 준바르가 교체네 존네리 리키 누교 준총타 태뇽 토동와 편제 원세 퇴부 퇴바 장도 누교 주비 추세 균체 미바 토르 동와 제 체교 인바 뎨유 자주 체시나 록동 구람키 누교 장매 팅뉴타 겐진키 두세 토르 덴부 용와타 갸체갸이 누교 사르베 로 칠동키 레차 리베 공기키 최다 체고바 뎨유 생일링게 개용키 연준 퇴부 야마통초르 솜돌레 토마게오타 로콩말레 갸차레고타 청청 뒤파와타 여주 퉁구이 니승니러 퉁발 청도 집체낭 퉁이 시안제라네 원주능그리
1: 진대된배 최주년 계급 동지주기 연주 퉁기 내추 용다체부디 지로니동 이슈지주로로 개용기 연주 대표 진대된바타 모리 퉁부 뎀발 청와 연주 퉁부 야마통주로 솜동 갸메 주피타 최조 고동신의 야마통주로 솜동레 통마르 개와티 로콩말레 야마통주로 니슈파와타 발제 개제레고타 정중 뒨신유 계급기 링콩타 커습 겐주소 시주기 개표타 튕조로 슝노 개바타 산네카탄 데진카키 튕기기 긴치년도 딘디단디 군초 데프구리소 군초 데프토바르 뉴슈 유구 괴넨 체베 연주 대표 진나 덴부 총유 지로니도 니슈 즈주로르 개용기 연주 대표 모통주로 솜타 치조 고동 개게 셈바티 로콩말레 무치 주주리구 뉴도 침바타 차제 개제레고타 정중이 신네 진나 덴부 균형도 유브제 남시 지난 야구 유바타 장바 계자 레바타 차바 포비 슈긴 지차네 춘진 토바소기 튕긴워 연주 모리 튕부 댐병아 파류 지로니도 니슈 즈주로르 개용기 연주 모리 튕부 야마 숨게 된지 튕게타 차게 중바티 로콩만데 지게 숨타 차니 파와타 발제 계절레고타 정중게 신도
0: 생일링케 샘러 이시안제라네 놈링 군도 고르키 네츠 살슈시 워즈나그리
1: 진더듄베 체주드닝 키공메 추즈니 슈즈피토 게난키 주놈키 링콘 균도 중규레 팅디 놈콘키 레샤 주이 돔지 되고나 티링 레샤 초임바타 탄다 게지 놈리 모투 파르웨 슈긴 테베 왕키 타자 마조 돈놈키 링콘 게제니타 정중이 초심바타 므바체나 놈린 쩐르르 고르 게주 켄아 마루 등규 인신 므바 체베 착제다나 릉놈타 뷰놈키 링콘 양게르 신르르 핑충네 핑게 파르 추규리도
2: 喂，别闹，快出去接穿了休息。
3: 卡几呗，出个六呗，出去好些久呗。
4: 啊，自己。
5: 看要你俩卡巴东大，你不得参详。
2: 中国古筝界卡巴东大啥吧？哎，卡巴东大，千万莫说的些。
3: 土豆沙皮，短脚鸡空着，顶内茶。几多点别偏重点喷油，顶那些。
4: 三角路滚对滚球，三角鸡，胖子。
2: 三角路滚蛋滚球，三角鸡，美龙。
3: 他的契机，三十不等于，全球农村养成立功。

0: 谈的你, 비친키 추수 구부다다지.
1: 까먹게 생구루.
2: 생겨남서 군감사, 샴르디 안에 까먹게 생구 여전 쇼키. 시진핑키 예시 용루골 령시비, 뼈앙아베 웬절상토. 캐서, 지지스젠투 초보타. 소시관전키, 상하이 냠레 전소조네, 러니시생과의 참수. 다팅웬절상토 초보태. 중국탄 지지스젠 예컴니비, 레지카그민의타. 提醒上海娘类子

0: 생남초 모두 내용 거주 주야키 체진이비디는 능슈 총길키 천재 사르르디네 신족례 뷰체 토웨 피겔이야 튠긴 자외 고딘제 징어 주슈니 니웨 로셰린 펀종 능슈 총길키 뷰체 토웨 피게기 주든 소어 탐볼밍네 천재 사르르 구슈 수체디 신족례 초교 림보르 초용네 튠긴 자외 피림 야부 총유비지 능슈 총길 소종 롱부 총델키 미텝 사딥 남장 비유투 유부기사 야부 총유비 크도 남장디 무수 대규모 송동 겸미 송소비에 잠시유바타 규림 시부 추제기 모디타 류야바 너도 차가제 지규비 너도 뉴스지 로네 너도 뉴생 르파 롱아 뛰마 로리 중화타 로레 찬염 자간부든 굽질 학잠 퇴네 무지 튠법 겸 초기 학잠 시규여지 로레 찬염 윤법 거치 니게 니술 학잠 심부타 윤법 키장 거치 굽질 학잠 중네 미 니슈 유진 대수타 미팅 책동 숨제 축줄 학잠 급제 라바 꾸지 톱유비지
1: 에슬레세 타히랑게 숨베 체딘디 녜이네네 토나 중알 녜도 니슈 세앙 르다와 추바 넉주 총예 싱조레 자레 첸제 심주 디네기 직지 계젠 당는 주 싱가르 괴제이나 자순 디미야 이네레 당는 싱키 제류 딥도 스엔딥 차르괴타 시딥 락제서기 까넬리아 미난제이나 산에 사토도 줍디 난제 세리다 튠베 취시 코드 나바타 다론의 송제 넉주 총예기 멍의 과치 책동 계계 숨주다 난제 디아타 센서서 전에 겪은기 첸십 남자 숨주나야 직타 사듀 최디블리아 구디 단지에 첸덴젠기 최대 신금무 갸 중야타 최대 구충 니기니슈 예제 십사젠기 도담 제바타 튠법 토웨 센자타 중루 면자서기 나가 첸덴젠기 딥주 제바 대신토 옵제타 과기지 신제 신례로도 면자제 릭시이 뷰리 나가 숨주서추 담난제기는 서법 토살 최딥 제바타 사듀 코리오탄 참배 딥주 제다 최십 제야 정자 계기 규진 뒤수 릭줍 제바 선체 갸제 갸심바 당는 신기 캔덴 추규 줄이야 규부 십제 제린 남바타 산내티게 추규 튕공기 제타 규베 시타 제주 난제 규부 송겹 릭줍타 대신토 레리기 세실 식제 시창게 대결 뉴버 템바나샤라
0: 네셀라 다 뉴웨로 세링리야 푀기 조레 체리 심주 콩도 키지야 탄탄의 실루 푀바제키 리규 뎀스타 규지키 규블 릭주 락제 심주타 뒤춥 신규리야 규디 겹부당디 추뉴체와 타 네고키 뉴부치웨 지야 탄 루소 산네키 추리카지 소사체 유딘데스트 발라
1: 원
0: 미나르 차츠비 이네레 정용소 사고 민저웨 지야 탄 루 푀바소 추그리 짐부숨키 규비 켑데 말라 락잠중네 규산 추리 캡체 균체 메바르 조신 유브딘데 시발레
1: 원
0: 정용수 켄돔 디야탄 루키 규상 소비키 디시디 줍든 잠가지 수 생숑키 폐규 중 잠베 루타 강종키 차디가부 당는시 군디엔 라가부제 계급 림베 추리키 규상 사브숨 소비 체유브딘데 시동알레
1: 원
0: 폐키 조레 피게 동와 계급키 멍은키 갭교르탄 카체더 메브딘데 시발레
1: 지지지
0: 디야티엘 차샤비네레 랑경종키 니돈 축시로네 니돈 니스숨로파 rimzikewina chukriki gyusan khasab gwar tungchur jiktaan chengchung geyegu zamdindeshte na jayina gyusan ki jiyya chichu taan godo nige sib-sibdun zam kibe taan jayina gyusan jiyya kibze diinale nyedon chung lu gaji nyusengne nyedon nyusengni lu gaji sumsobye par tor ching yubdindeshi shal
1: 라완 딱거주 텐의 직시비기는 튜럽 공매 루럽 듄주반의 송 중국 호스팅기 랑타 폐기 배규벌 릭주기 교소 균체매발 갸르지 침바타 민알 여룽기 쉐마가나타 차제 규살 소자체발 거주 튠법디기는 균체매발 파르제 폐기 신조크기 거주 리리 뷰세토의 폐기라 구이티 눈댄 톱규르발 니외 로시에징 랑종기 추리타 김제 편제타 균체기 소비 락제 뒤줍 사뚜리아이는 세계 사바 삼미체발 톱유징 규비토베 다 무초기 둘세티 뎁소 마체 공기 갸지숨주성은 한차 뒤네 갸지십주 시집할 파워타 교조조 갸지업주인 심제 서버토웨 조규기 무초리야기는 로지르 표지타 로글러 로니지르 로그숨지르 캔덴라 깊이 마워체기 각제 락제기 까넬레 세계 중부 사디오 크리오월러 쉐메 중딘 부조 락제기 고긴세난제기는 강종기 차디가비 규사탄 당는신 레라창웨 각제 락제 뒤줍신규르 제발 세계 침부충우지르샤라
0: 노스 생이 남초 Pyeongjeong-ni Rangye ki chukri ta kimje gyunjin tungkong pyeosum chokshwe ki seogwi chedinde sire. Nidongni seokji lor chukri ta kimje gyunjin tungkong yongbeob sipsil laetun byeogo sokbune songje chukri ta kimje gyunjin tungkong ki kyuzo changbol kyeongne sido tubdinde jimbata. Tadi inele gyeogeob jinbe chukri ta kimje gyunjin tungkong songgyong mingshu nanglolya kwebar sibine rigyu ni seojo jamsim yubdinde jimbata. Mingye parliya rangjong su chukri ta Kimje gyunjin ki tungkong songgyong ki jia rikcho ki gyunjin sikyu zuyo jik dinze shun yu bata. Gyeogeob jinbe rikyu songgyong ki rawa nga zam dinze subo laso ki da cheta mangda ji bi yu dinze shisha le.
1: La xu zang, na kwanga cheti nangi chengsi teta tuyebe gob la, cenze tang tang nang xin jiyu le tuyum mi na cui yin gulay gyunba yu jie yin rangjong ki jokle te la yurtse chumje dinze top duwaan.
0: Shisha le.
1: Mao me long de na lo le ya dang mengsi sangbo di wo la dian de lo chiu takto lebo ji yongwe yi qi yue la,
0: 当然热了。

0: 싶어. 아니 자식 단결이야. 가시.
1: 아지. 아멘 넘기네. 견조 쓰면 누구에? 견조에 돈도 더 나지에 지금 누구? 걔나야 닥다야. 돈도 깨지시.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진이 부커 제요 말해.
0: 신부 씨 동안에.
2: 예 아무나가 신부 동안.
0: 당한테 저거 떠지. 고다 토분민도.
2: 아지. 아무나가 숨부터 하르다. 걔랑 이자 대시다. 가라서 뒤 매배. 클리클리 대기제 싸우리 신송에
1: 시다
2: 딘제스제 세비는 캐나로그 시리디게 카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다그럽에 숨마지 신송에
3: 리샤 바락 송롱네 네로도 다제는 텐동안 주 토나치고야 카르유나라
1: 다 텐동안 주 넘규 미망고 다님도 칼라스 뒤 이습치고야래 마고시라요지 벤차샨 당한 주 텐도 클리클리 대기비야타 캐나도 이네래다 시리 유드양 개치마슈야 Tendongan to city that in the Trola Madayata, Kalasa Tabe Jilan to Susin, the Angelian Teda, don't in the Jayumele, now Dangurta.
4: I say, Amla
0: Amla Sundalia Debino, Kalasa do, Mune Kulum, Wushi Jayubja,
2: Munida,
0: Tanga inele, Tarina Jujitanje, Kumshi Yawuch Jabchi Yibala
2: Yazi Yazio, Nebu Dinile Yagi, Yerub Kuludin, so Tangaran to Sujo to Mubada. 여러 수저 토르 타비던 규디 체리다 튐보다 디탄지기 소아 계단지르다 계란 주신 숨에
0: 레세발라
2: 야지 야지 야 다들이 아무나가 그런서 클래식 못 뜸나 다가럽 시샤 먼저 디게 초라 마담체 장마야고 사도 용어도 게
0: 레세발라
2: 어어
5: 신부시도
2: 신부시도 오네
5: 제자님 신부시도 초라 마담체 양치소 아
0: 레세 아무나
6: 俺最仁义的国族不谈，谈的呢国族不，穷酸的国族的，孔明年把穷多当年，南下军队呢，谁也出来没当我谈，谁也给缺点他，点炸了团南去吧，缺当去路了，也让给孔明加个劲，难过。

기내 뜬베 조만니 슈딘티 땡이 차셰니 야르고베 차셰 직잠레 메브시 제로 제동이 교급주 합계로니 제로 제동 국제 주민이 류파 홍 교수 얘기 땡이 전 주락잠 슈딘 체조 망포 유네 조장 난웨 가지 동예 주역이 밀라와 냥탈 레즈 조마키 레고 차 직잠 능구 유브시 디에모 듀창니 니게 니슈 쨍아 이바 땡라 퍼브시 고레 교수 얘기 군라 중화 제니 유바 통화 운송기 주바타 중화 제니바디 체리 켜용라 사르제 챔포 중화지 고레 주미 외부 초디 제라 제바 시베 제존 비네 럽장 비 탐제급기 좀교라 피워지 제로 제동 고기 주미 숨로 고레 주미 프랑스 예로브 침으로 외람 비 탐제샤네 로티르 고레 주무타 웨클로니라 외루지베 노베르 땅마 토브지

0: 江边同行的云南堂人王的日月西对记基于一级唐华唱过的空气刚一切写的让心对外本尼堂西瑞的闽南哈雷有事海林凯勒基米基米日江空气决定了纽约热度执行No.2的空气那位米退江空气决定了年级集团样基用属抗内有事
1: 我们的作为那么大西北增重的人文龙马海林凯勒哈佛第六章七名罗林尼伯罗中南队长不是一般的记录七东国家居民年龄大学西北内国站的平面堂经常给团体级别团队过境记录七东国家居民数量大学数目人数不准切不是总体别满年了二日各批人年别差不多全军都切不当 사과당,퇴집기땡도,낙주기메토토켄기켄싱.而日,퇴립퇴집지배,배집제주토,탭天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怎么尼, ki rang lu ni shu zhe ji kong ki cuo wei yong wa ji yu ba ti nang du ni ti de pun sum cuo ba da sun yam tu ba tun le ne ba ji rang nam zum ri chi ki tang zi ku ba ti zum ri te ji zum ji ni lu su yi xia tu xi ba le xian ba bu zhen me ba shi ti yang hai lin kai le rang lu ji dang lu ji le sun tu ne ji bu xi po ni mi xi dang na xi xiu ba da ti ji ge ji xun yu yang xun ni 文龙国松基下辈谈度进别各式人梦醒对了举把经为立马举得拆我心的举不是文地库森别接电铁难度开尊上松基云的魔力准备给外新年上目安尼萨里芬基强制党联行能举人的千里党准备特别车尊上部瓦的基座托给南卡给外来了准备 ki pomo chuo tu kyurpa hajang mangbu gyabkyur tobe wad. Halin ki betip la ximba ma se. Lopcha chimo tarchin de. Inji tang, France tang, German tang, Greece tang. Latin je ki geri nga la wang chur xin. Yonden norbu pangzui zimbe chakchen zomken ma tang. Lopsu kechen ki kubang tobar kyur. Kong ki eri yuju ka tang. Zamlin ki gega mangbu xik la ngopip na ne. 은배 롭처 티제망의 두줍기 고지시포 은배 편디탄 롭수의 자샤를 비워들 잠니 시비 메마기 그수당 악주 첨부 토발마세 개급 망비 시슌기 악주 경 톱지 제로 책동 급경 납중 하고도 냠지 개소하기 할린 캘리지 로시베 제고양 비워규 공니 잠니 견주균탄 학바르투 왕부균첸균기 맥두 제유당 높중 휴일의 규변나 어리 작전 전법부 막 투엔키 교럽 주구바르 추위기 정민이 중얼에 직니 나플룬다 지슈니 하이링 캘러리지 숭바양 투엔을 내버식시 샴라 생계니 하이링 캘러리기 잠바다 편원의 표계도 법규르당 좀지 양균제 휴배 랑나 좀류기 남배 점중진제 니기 소외 남달시배 류구바티센로나 제로 책동 개개 급주 코스는 다와 주비에 공라 네기 군주 메버 롭센카 랑종 체시 게르시 로규다 로맨 로규다 에리 로규제 나바인 네라 프랑스 개기 다주 직비 비티치 유바티니 예게 포르투지엔기 파르마식시 네기 프랑스 개 첨부 장디 타니에 살바 강시바타 제니 딱바르 로종 지규디 르지 지라 지바인 원디 프랑스 계기 다주 흉티난도 타니 카셰르 자드윈탄 자르규드 로바수 강야 메바르 네기 프랑스 계기 자드윈 이신 대바이 네기 뇌네 셴나 테테 강에 신도 치원니 메메 예로 차르법드 네라 스테도 드 메규베 레가시 중원 마세 다주기 조단 카직 신딘 인드 네기 조와 럽도 피신도 라펜턴기 뜸규지바다 생규기 왕도 줄배 멤버십다

하텔리 제바 제기 베티브네 톰부 카셰리 라투부중 네기 대동 깨자 슈규 윤하장 림부 장바인 네기 베티브라 솔메 릭신 계산 톰부 세무살펜라지 총두 켈로아 제바 양나 네랑 가슈 인베 냥아 룬진 제바 인다 콩키 네기 자된다 요상난신 톰삼 강두 줄거바다 잔단 간저스 줄거바지 네라 름나주 제로 책동 개개 급주 고순류 따와 주버를 네라 점닝의리 짐초라 따구르 제베 네두블레 쇠바다 너리인데 저지 신의 높생까지 뒤도를 쏴디 뒤도를 장바이 티튜 네당 세무살리펜라니 펜시파니야 나디 회툰투 구십 웨링 웨달라지 김다 준부르휴 콩기 김치 구십 에린 실라니 라틴기 게라 나와 니베 케바 첨부식시 콩남베 네랑 콩기 중네 로종치도 죽균나네다 콩니 냠뇽 편숨처싱 토큐 신도 상와식 임바 네게 타다양 천신치 콩기 네라 조르 라틴기 다주슝루 렘나와다 까브링 네기 뇨크타치라 초주메바 코너지웨 장지바야 르바난주 구십 에린 실라기 타둥 테니센키 첸심시베 비티티 네라 나그와나오시 네기 탱안에 비티 망부다뇽야 제주기 토체네 단용 자와네미 데니 남균 자오당 체지 장라 당만니라 디수인 오신바 지신두 네기 존바부시라 시도와 치다르치바다 대이 좀시라 균을 련바 지신바 다리 당부인 당토에랑 라틴 계기 다치슝르 종대 대자메데 타니 소수의 튜니 세부 틴저 인베 다주기 20텔라 고코네 류주치 유냠라 민치다 남이다 경치다 무이기 전달라 속바 티다니 묘순 사부 틴저 제앙 냠신 틴저 치발레니 깽을 직베 27단계 토니 네랑기 수베 히미티 고르시도 전나양 릭디 티니 수학자 계시진기 제공다 수학자 숙시진기 대공다 우동 수학자 기천공다 시미직제 인칭 히발예나 네기 시미대명라 타비스로 냠도 니심 원디 룹중 딩치습도 조와당 첩지 정두 체지 체지를 송시 라틴계기 모차라 년집초도 네랑 랩도 뉘바르투르 네기 딱바르 라틴이기 주미이 라네 조선 지기율라 소수 강신배 지기 튼라 시네 좀기 난튼라 코아륜드 체신 조선 지당 디리 다대 바두양 니게 참샤미 시마탁배 이게 난네 숭예 당세심 랩립 잠시 응바디 삼로 강식 이라 통말차외 뒤디 시디르 지슈 순난와 니심 높센 종투 세무살리펜 라기 니기 치수 슈슈바나네 구십 에린 실라기 숭바타 착수르기 네기 번티도 주진나와르 마세 네라 타니에 살바 최로하는 기규 대다른 예랑 알라바망아 디르록투 네기 캐사르기 깔리케에 먹주 제바 나고 잠바인 제로 책동 개개 굽주 굽시 류지거 네기 어리 원바르 깨달룩지 굽이 촉바 시비에 샤오타오 큐일러 공소 제비에 촌두 슈바인 촌두 네랑 뉴욕 총기기 리디 헤마슨 원베 롭차르 롭종 치바르 동규 나와다 젤로 치통 게게 굽주 굽시 류 다와 주버 세무살펜 라기 테가르 네기 로스 피바시 롭자티니 네기 게세 슈뉴당 예기 능뉴 렉수 동지를 칭아 담바식시 롭자티 로니 듀링 네기 낭튼 티니푸 타동 장리보다 렘중리보다 사팜리보다 파렌시 게이다 자메기 게이젤 장바인 네기 자메기 기기게 세모 리미라기 라데이기 킹기 유덥 네기 자메기 게이 첨부신지 쿠급 유제를 네니와 자메기기 토니 담린 제베 다시엘레 마송월 콩기 지시 네기 할람 차자 고투부죠 대다르 자메기 게이 장니 로직장 마송월 네기 조아 럽두 피신도 웰림텔
시베 중담 틸락바인 자메 기게이 테라 네란 야게 셴테레 치치와 중딘시 네기이라 프랑스게디 자메 기게레 그르키 카바유나차 네라 프랑스게이 림난케니 잠구십 올리페르라 임바다 프랑스 잠구십티 라데 얘기 메킨드 셴네 말릅탐미 인지 네기 콩키 셰주 괴단 심바 체규디니 레라부식 마인드 잘메기 게단도나 네기 파렌시게 야게 조신도 거부추 이내양 네기 대동 쟁규 폭배 멤버 시베 대디 팅니 라바인 베디티 그 신도 초보도장 티 웰림 티 시베르 두르탑체 예기능뉴당 게제 슈뉴텔라 겐라기 토리다기 야게 침부틴라 중마수 노브자마 초콩라 네기 레마르 현다 능신 게체 슈 투발 규루 삼라 네기 믹세틸 네바체 투규 임바르 겐라기캬 예치낭스 웬디 네기 레루 부자미야 메바르 노브중 호타 치터르 제나야 므바 제베 편제 텐라 용수 튀마도 테니 네기 믹세 땡규 토차다 쳬데 노팜 용규 독데 메바식 인양시 네기 나신 창직버티 견인능 신기 직수중월 지니 최바 지주코너 가와레 직티 마체데 네 소소탄 네라 루프티 난켄 켄라라 뇨크차 조크타 메바스스 네기 딱바라 최바 강중도 제바 마세 더동 함시 차표 돔지 강중도 꽤네 꼭다 되베 띵라 롭중 치단 딱다 마데베 띵키 창직버 종월 강에 대회치와 중 내 랑갑이 대치를 로팜 이체 중양 롭첸 현다다 사과도 정중 리버다 사감 리버 중에 대라 나르신 나르슈 하장 첸부유 정중 감기 상와 뒤주 티니 나와 기비에 차와 상부식시 담배 도이 괜히 주 집에 남기 숭예 퇴라 순념 댐비에 깨대 토니 현나 롱니 남기 술시네 치다라 당용하다 출라니 서시 체면롱네 치다라 자도 주보다 현부 남니 치다라 차보다 티신 기구 두당 누바랑레 치외 정중캄 치물레 남바르 개와 치다라 제로 제니 네기 정중 리바다 사캄 리베 남니 신주 네랑 뉴유도 로니 듀링 낭심 신도 기라 로티니 기초에 네라 박자 이도 온와 식샤주 네츠 년달 냠도 유슈온 지린 기낭라 참장 제발을 친수이디 네기 더동양 하장 세부로 네네지 지린 테니 뉴유 총길 난기 네랑 가외 사자 버시티리 지린 첸부티 두당 남박군도 네기 이왕 초발치 지린 기 개굴 주림신도 네라 대의 진중기 고로 휴견식 중는 지차 삼상용기슈 지린기 강사를 따나두비 진중인진 내랑 뉴욕도 다와구 대변낭 대가를 주림신도 대의 지시에 민자워시 지토하니 조신동캔의 내린 휴활치 러티지가를 내기 타동 착진 진중망부식라 조신 다구르 체바인 내주 출력 대내 헤티센 장부 등도 조선 동월 진보다. 대지 출례 쉬네 유이 형바 치다른 오에 장카르 튼라 테니 브리티이 냠기 굴루시 사티리. 대개 법차라 넘지 댐베 양살라 니랑 가부슈. 내주 타동 놈네타 다르 튼 수아기 사자 카시엘라 조선 다구르 체바인. 다르 튼니 워싱턴 오핑기 퍼유인보다. 네츠 티게 니공시 차외 사제 규네 지마인 제디 헤마스윈 웬벨롭체 기겐츠 네라 추구 현당 자와라 롭종기 구급 나초라 롱수 주주 용답 강차 나와다 네츠 추기 로나 신도 차외 롭초 기장 텐츠 현왕도 규르베 첸시 신도 노와수아기 케바 듄비 강리 제디 텐기 정신기 균제 수비 체가 케세 제부시 뉴욕당 카체기 님은 대단한 내기 나와 기배 이기 남가티 교회 지나지기 용수집니 내랑 누마 옆 담바 구식 뒤당
하람 자외 심두 쇠라 채워시기 죄 둘렁수. 태양 보스턴기 90준 피 스플딩라 제로 책동의 계기 구주 고주르 다와니벌 뜻 말리벌 구식벌시. 콩키 니라 스비안 자주 징달 보아가외 자심 장난와티. 콩라 균어탄 가신치와 조코네 킴벌 뉘디. 콩키 키라 로그람 낭나야. 키란 대지를 센나 마기와 지둡 제진 샘살 펜라단 넬니 대외 대달 제라 공기 내술 장비 참지다 내주 강의 신도 망외 롭종기 텔라 투구르 나와 대다 제만니다 내주 닝도 덥겨르 피기 공구식 바티 내주 초월 수비 동자티니 남이야 습득해 제로 책동의 계기 구주 거주를 다와 주버를 ngay rang kambu riji pomyun lopchar shudi, redi kalifu lupdin la shukyu chati chebayin. Ngay rang chibi tuizu, weli sili pomyun lopchar chimur dagol la zhonyong la, titu ngay ki, jima ngay rang lopchar chimur zhugyu masi, Harvard lopchar chimur zhuwa yin chebe, zao co hang sangta chune. Weli sili pomyun lopchar chimur menzhuwa ji yin si chibar. 내기 대가를 보모마도 매배수 시 렌드베인. 내랑 롭자침으로 조심 띵신 요와 매바티 지수 낸댕은 문규로 용와 집에 섬균식도 공비친수. 학습 넘버를 달라 정중 준비 자우망비 대태 무교 제발 마두발. 내기 섬균 텐절띵니 믹당 나와 탕탕 인배 롭조 보모초당 세내 총린 집에 젠주나 휴베인. 내랑 뉴욕에 가체두 삼주 뒤에 된랑 내배 믹스해지기를 줄지 내기 캄보지 보면 롭자를 쇼규 샘다 제베인 뒤에 하바드 롭자 침으로 쇼디 내기 집에 뒤기 작담 문교를 용화 집에 뉴람식시 캄보지 보면 롭자를 뒤린 샘사리핀 라기 내다 텐도 롭챈라 핍디 기겐 남네 체지 난외 난튼타 착솔기 내기 본디도 주지 나머시 롭자티 겐라츠 추구 원바를 롭센 진용 매바니 묘미 인드 내기 콩자기 롭센 년드 버시니 콩남비 시출 락바 챙규 티라지 내기 루림 당부 롭센기 콩수 인지 로규다 인지 좀리다 잘메기 게이다 라틴기 게이다 장리보다 라틴기 얘기 좀 이해하다. 롭젠 현다 가시유. 대의공다. 내기 롭자 침으로 숙지를 롭젠 강중식 칭아 중요매기. 샘 살리펜 라기 수치 14 난외 와도 내기 인지계라 얇게 하장 침부 중득. 미린와르 기겐츠. 롭자 침으로 숙지를 급체 믹주 제배 비딥 가시의 중주표. 내랑 인지계 얘기 텔라 칭아 롭젠 错别贵别, 문진郎素。 내기法兰西给一帖, 听了孟西中西顶用我的, 拉丁几个到我初长中用西, 中于人序呢, 讲没几个是。 내了吞金提大云那样, 要借用我的, 铁七别给金阳卡些许。 내기拉贵别, 别的恰餐, 三木萨的芬拉基, 내기本地度, 就只能得没。 伦尊堂, 필라델피아에 자우츠 롭딥티다 무리에도 고 강교와 지교와 제나야 내일 뒤도도 주주용와 신도 가외나 내기 대다 라틴기 롱이도 법슈체네 롭조와 포무초당 냠도 개든 저지 제줄세 내기 깨다 참여상와티 개나 남기 강교와 생키네 내기 뜸베 내튼다 지시에 균발마세 내기 눈주 요상나와다 노친 속두 내기 신치 귀다 메라 종전 치다 메나야 노친 최지 내기 작발기 취치라 띠네 솜지와다 이규르 체나야 지규바시 세모살펜 라기 닌다르 네타냠도 노친라 페티 난규 신도 링부 겐라 남네 체지 나와다 내기 벤디도 주지 나와다 응은종 치두 콩기 내라 색주의 기능네 타니 살바 최로 낭싱 무리기 빨만 매베 첸치 가당 라 괴베 비티카시 콩키
ngay ki pan ti tu yang ne

0: 나타지 되는이부디 행다랑을 내로 남나비에인다 되니 티 버투르슈이베 고자랑 버투르슈이베 다게 버게 이 두빌라 부손도 손나다 인지 카바탄가나 슈이인다
1: 너 저부스스 말라
0: 두빌라
1: 두빌라
0: 두빌라 두빌라
1: 두두비 No, no, Nise. Kiran Sibang Dadi Kongi Kingor Bella.
0: Abuji Bella.
1: Nise.
0: Not the Gentil Gela, because the Purgo Chui Betagi, Leron Amla Puyenina.
1: No, no.
0: Not the Gentil.
1: No, no, Nise. Sudin Jawa.
0: Let's say she will.

0: 제나게라 아니 죽도 니안 보내기 르젠디 야도 여세연 베트 시민디 슈잉겔로
1: 네센 로로 타첸나라
0: 레세겔라 안다 제나게라 슈올
1: 로로 시덴 장고
0: 레세 레세겔라 레세라
1: 노 라친

0: 坦德尼, 비친키 추수중니 딱다시
1: 까망의 생구루
2: 생겨남서 공감사 샴르디안의 까망의 생구 여전쇼킹 시진핑키 예시 용루골 레몬시비 병합의 원조상토 캐서 지지스젠투 초보타 초쇼권전키 상하이 냠레 전소존해 러니시생코의 참수 다팅원조상토 초보태 중국탄 지지스젠 예컴니부 레지카그민나타 提醒上海两类增速组内罗女生和为参数他听为交上的操不他凑修观众期上海两类增速团队列举卡克米纳塔提醒上海两类增速团队列举卡克米纳塔提醒上海两类增速团队列举卡克米纳塔提醒上海两类增速团队列举卡克米纳塔提醒上海两类增速团队列举卡克米纳塔提醒上海两类增速团队列举卡克米纳塔提醒上海两类增速团队列举卡克米纳塔提醒上海两类增速团队列举卡克米纳塔提醒上海两类增速团队列举卡克米纳塔提醒上海两类增速团队列举卡克米纳塔提醒上海两类增速团队列举卡克米纳塔提醒上海两类增速团队列举卡克米纳塔提醒上海两类增速团队列举卡克米纳塔提醒上海两类增速团队列举卡克米纳塔提醒上海两类增速团队列举卡克米纳塔提醒上海两类增速团队列举卡克米纳塔提醒上海两类增速团队列举卡克米 我们年少开不扎七八十年，那年俺们十七七七，每天年轻学生心不塌，却马被送去年冬学生心变塌，各种被借用留在政策套，对那期俺们十七七七，每天年冬借用学生心不塌，马被送去学生最多七八，借用留在政策一路举套，十七七七忙学期三都对学不马些，俺们就被直接内屯即将退回去。
3: 接下来，一人年少期内水平上，依然常见本地，他的母婴毕业中央级别中测别，第二，二零一五年初假期托他们了，提取第二年前九个明显就学不进。可你，一名湖南长江镇做起内水平上，说的二零年，第二一名去也是三年级级南塘了，卡多年级归前排，快联络起，长江镇做题，说的二零不同的规矩，级南塘图，普地。

0: 생남초 참데레 뒤티링 긴간주 초에 람로키 리제낭 괴지 슈베 낭든 찾아 슈스미기
1: 팅데 리젠기 좀제다 이규낭 켄 조갈라타 십시 천군낭 켄 부산 점들라타 응원던들라지 생겨낸 건 리젠세나와 인터넷에서 제나 슈그이 생겨 슈덴자고
0: 남을 생겨 슈덴자고

0: 김달링게 다음 선발링게 공감사 안난수 철진신 권념지례와 치사초 별개 롱팅키 개사미도 리세나 신진 중화를 가르치 안행을 균신 리센서 균수킨 양치희
1: 링게 공감사 안리센서 균수킨 드스트라희
0: 로 다시 슬라고 탐 포미니리아 개사미도 리친기 김장롭수 낭친구지 주거지 아 된줄아 당수지 볼류탕리아 차샤비는 까무구주 펜주리아 탑주의 체비 규제 아니 참참리아 지 까무 토부지기 토니 시엔디 팜추여드바 야면나 지 다 요르디 차조 유디가 봐 야 말수 침부 된 데요야 다는 시야 다스 그럼지 대제 핀주리아 개파묘야 다 간다 야지 소소 고순티 뉴슈 유구 제비 내래 다 다른 소소 쇼야기 밤가티 케보야 봐 다 간다 간주 강제 볼스야 디는 지 제딩 루젠치 베마체 티웨갸 나는 추 다지 통 토베 차롱기 로디치르샤 세초도마 체장능조 다지 젠제 티체리아 차샤비나 파고이 치구이네지 고순치구이네지 개팜지 이네지 간다 근데 로브레 볼게미 펜스왈이야 상대치 이네지 계속 참로 만한지 김장롭스 단 튀균기 균댕기 초와 미타 미와기 젠지 계속 참다 지 저와 윤교지를 동안 시사 길이 만한지 김장롭스랑 전태 나로리야 다지 아 볼리듬규 대단 제제 김장기 롭스랑 튀기네지 부종기 낭 튀기네지 다른 신안한 초 초에 나리야 영이 근제 치우도 라소베 낭된 카이겔이야 롭정신 근제도
1: 타잔

0: 교고도 야면 어 커습 치워도 투몬토리아 균지디게 커습 치고
1: 싶어. 음.
0: 최상은 안주지 아 미수 임비네레 소스 미끼 미치 주고게 디날루야 지 바샤고 섬듀 아니 딱다이는 봉카 시부디 차샤비는 카토지 아니 오늘 어 봐봐 다 야면에 딜이야 개가 터비야서디 카고시라 차루동아
2: 제라 연신하게 드리기 점링 봉배 강체 볼로디나로리아 인시라 최제 시메조 선고도 갈
1: 제라게
2: 디게디 수는디 선바 추규규르지 오늘 다딘데 선디 선바 양은 수이킴잔 로스기 디나로리아 비천지 샤비는 발 안한 수 촉지 수브지 지루카 수브지 김잔키 지디 어 촉지다 루가 딩원의 시비네데 양디 나로리아 레고 요르발 오늘 시진제 나로리아 초중기 링겐디 제인 비네지 야만지 로테 나로기 튀몽기 치고 다 돈조다 탄다 콘키 볼류기 주카기 나버디다 하장기 튠투부지도 삼산도 부지네데 김잔 나로리아 다 발라다 암라기 도바직 제버 처지 제버스 남버디게 차찬 로지 롱치 코너지 대제 스스기 나레 돈조 친대 메버 아 야만지 초중 나로기 링겐 돈조 나로리아 수수지 옴든 치하기 심캄 코너 키블레 양 부다
0: 兄弟的，娘们的亲戚，三不天真没吧？俺们每个都把呀，这个农村小生的养的呀，扛着干干净净的，别呢，俺俺自己这个错不的呢，面都不乐于看的，别呢面都对的呀，几个托不死呀的，还讲给管不掐住是吧？
1: 是是是是，当然说，看不到这个我呢，恰恰别呢，养他别天天吃的我呢，开心不得些。
2: 是了，大黄的呀，第一新闻更新，俺们去不乐于看是吧？不乐于看的那罗的呀，因为呢，短穷死呀，这不急速死呀，这不。 고송기로스야딘제요지 我们现在的人是吧？我们现在的人是吧？我们现在的人是吧？我们现在的人是吧？我们现在的人是吧？我们现在的人是吧？我们现在的人是吧？我们现在的人是吧？我们现在的人是吧？我们现在的人是吧？我们现在的人是吧？我们现在的人是吧？我们现在的人是吧？我们现在的人是吧？我们现在的人是吧？我们现在的人是吧？我们现在的人是吧？我们现在的人是吧？我们现在的人是吧？我们现在的人是吧？我们现在的人是吧？我们现在的人是吧？我们现在的人是吧？我们现在的人是吧？我们现在的人是吧？我们现在的人是吧？我们现在的人是吧？我们现在的人是吧？我们现在的人是吧？我们现在的人是吧？我们现在的人是吧？我们现在的人是吧？我们现在的人是吧？我们现在的人是吧？我们现在的人是吧？我们现在的人是吧？我们现在的人是吧？我们现在的人是吧 ཁྱི ཕྱད མ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top 상취팅제지 저동안은
0: 당연하시야. 대들라운에 기랑게 볼로다 조이 된당 되디게 시엔들 레몬에 고송사디 조샤 디네 파고에 치아 고가 치아디 소스관 당한조지 김선로스나 초로용 바이나 부카지리아 된데 치마베 수수 진교기 주와 카보시티 다 주와 카보디게 테마 크제 TV니 팀 크제디게 참은 노용도 카지게 뉴고스타 파 유지 무샤 겹된 년제 열바 야 부카지 랍제나 부다 겐다 총비이나 아니 뭐야 랍자만 주야 섬든 거 봐 다 간다 네 주 메이크 리스트 챕다가 네 길이 치고도 네 심슈 맵 차고도 다 근제 체제 유고도 팀제게 섬비키 거 봐 제가 응난수 김다 망부진 운에 차샤 두근기 김장로스 나르로야 아니 나그래 가리기네 레스스 괜찮다 렌제 아 보고 뒤는야 체스비 강의 창로 장미 없으셔도 봐 보고 중원의 차샤비네 레 파치에산데 윤고 말이 다 뒤간주 두근도네 시리디 가서 단다 체 디시스미베 나로리아 님마다 대체 포모버지 디나로리아 차르키 준비 몇도 이내리 체 이내리
2: 저가나로
0: 저가나로리아 차론 준비 몇도다 아니 체디 능신 코조리아지 바제 제메도 아니 바제다 뉴슈 데스 체다가 아니 디나노니 깔라 망부시라 체도와
2: 신신나
0: 대티나네 안조 김다 지문의 차샤비나 다지 참참이야 라블르지 쿠란조 정초근 안에 수소 체심에 깔레디 소리야 돈데 톱치야 탄다는 수소리야 깔레 체심 유비나 몰리야 심수체 디네 아니 네주디 컨제체 탁조 치고도 디 텁시디 삼나다
2: 그바
0: 당나서 콘리아 쉬는 싱그지 지라 미신다게 볼니 루제 수수리야 지르 테 유비네네 키시랑게 디나로리아 수수기 탄데 까모 컨질러고레 제르샴당 이네지 수수 볼게 단티 줄이야 남자 깨비나 안수수 디나로르니 동신이 제레지 미신다가 초볼루야 그냥 쇼 챔버와
2: 세상
0: 금링 안에 지 셈바디만 흘려간 안에 섬시 채비는 신의 수술이야지 공급신다 라몽의 섬성기 남부텐지 유디 김장 럽수나를 차샤비네래 먼저 김달 행기에야 장고야 텐지 동안
2: 진짜로 당하는 주기 소외 처리야 단도 부주 소지 럽중지 이교지 칼칸정기 지망부지게 전주 나로리아 쇼고도 삼바 친중기 리네 컨제지 저유미 타주 큐네토 마시 이내가 난 주부주리아 럽고 디나 수수기 뉴버텍 토비아기 지 디제지 뉴버
0: 是吧
2: 강에 테토야가 뉴버디는 난수 초에나로리아 공에지리샤 삼산도 탄도광리아 양진하게 쉬버디에 있는 난수 김잔나로리아 진나레다 클라스야다 딘제이는 난수 김다수기 직능도 삼바 타도제 보수수기 직 제심버딘제지 인지민지 고고동안 당원은 주소에 잔원의 차샤비는 응안소야 인비인의 지대네 토네 주소야 직능쇼 챔부지 용고시 미다미지지 지도선배 야 마기딘제 용고시 당난 신배 소외 출야 강에 망부지 직균퇴 메바다 드리사지야 네 주사부지 퇴야 네 주사부지 퇴딘제스 용고발 디급리야 직 생함디 아니 다 베티지다 체 이단 체제 쇼부히나 용고 마시 디앙은 수다 볼르기나 로리아 덴디리아 기란 팜시 판치 육시아비는 기나직 체비는 튀남양 pamgochi. Dendur ya pamche, demel ya kirangke bejun sinabgin, yan digi jungje di kirangke ya gege tobe nyingo yoji. Chizay na nan su simkan tol ya ngamja keze ki chewo yobin, tizi ki nunjun di shor dewa yu duzanba, nan su tang toma yin simkan di densong chi ya, dine ya rinpur ya zikche, ane ne tun takju chi ya, chung sin de xine, gange de chwe tobe ji yungu tawa le.
0: Ta rang zi, da ti nga nan su, nang tu sumba ji tu gyun ne, nun shu gi nye shi, par che gi nye shi, te zol ya si kong tub che che, 所以

0: 나름 서 3대 립뒤 티링키 감숨주 있게 삼에 돌리 채나 티티 슈베 낭튼 차자 슈초송
1: 티링네 생키 시시 친구 낭킨 예준하 당 부산 전두라시
0: 나만 서 지메리 채나 양결 제쇼치
1: 생기 슈된 자고
0: 슈된 자고

0: 인교 그 수인
1: 생길링케 샴라 선교 군두 시베나 천세시나로
2: 군두 선교 타예 갸손네 군중 노홀린네 켈르
3: 선교 군두 군중 레젠케 선교 군두 낭첸
0: 생일행게 로데토 랑게 키 누규사베 랑코로 치동 체제 퇴총례 더지탄 청중이 발샤 집대난 퇴연된들 함라네 모드는 그제
1: 중국 랑코 솔레 튠초기 용자 체베 청시사슈 령외바 랑게 키 랑코 치동 체망외 나바 상보 균통 톱싱 다와 탐보네 추베파 랑코 치잉아게 좀이 고타 초동 치동 체베티 퇴총불레 갸처 추주량아 탄 청총송 파와타 누규사베 랑코 치니 교수님께서 송아타 나동 치동 체베티 퇴송불레 덥지탄 청총이 파유브리 로드토 랑코르튼기타 칠송치체 치체동시교 구주고구타 솜동타 치체동아교 주미지타 둔동소솔심바티 퇴송불레 카소솔 갸체시탄 갸체시탄 청총치 차바타 차세다와 당분에 나베팔레 나외충도치유 대낭 뉴규사베 랑코르튼기타 칠송치체 치둔교 십주시솜타 개동타 치둔교 십주십시타 초동심바티 퇴송불레 카소솔 갸체초타 청총둔타 갸체둔타 청총솜파와타 뉴규사베 랑코르사베 칠송치세티 랑코르사베 종베 지돈볼키 갸체 십주시구타 청총초 생기유브지 생기는게 디첸시 미터링뉴토 미쇼튼콩타 지소긴송둔베 니쥐피게러 군디칸교동구이베 삼차잠도 집채낭툰 이시양젠라네 행계총어지능그지
0: 니차 미쇼튼콩타 지소긴송부타 예급피규르울린 솔레탄 치진진부 예급청시규제기념토 미터링뉴토 미쇼튼콩타 지소긴송둔베 니쥐피게러 군디칸교동구이베 고르키 락다 삼차시바잠신 테미유니 예시지겹칸키 미터링뉴토는베 자주 락다르 띵습 치고베 고르키 삼자 시바 튕교 체디 미슈 튕공 탄 지조 긴손 레지기 켜곤수 미탑 링류 니르주 폐게 조와르 구디 칸교다네 미지 차샤키 뷰제 토웨 폐게르 대교 칸리 차지지 삼자나 롱아이 링키 조주 미체 뎨바타 초 초테네 미지 미슈 링류기 남바 케진 뎨고바 뎨도 생글링게 뉴규 켜곤게 뉴규 춘종타 태영동키 차주 철시 지로니도 니슈 자주로네 지로니도 니슈 잡게로 바르시바 캡자체도 시데난 튼든질함라네 응조능그제
1: 규촌 뉴규 레리키 뉴규 춘종타 태영동토동타 제규르타 도수이 민비 뉴규 첩지 규촌 뉴규 시 균체로 동와 도수타 도눔키 제규 치슈 치로조와 군디 동와 변조타 지소 피게 초용네 장도 초교 용와 디교제 차치 니세콩 게커 뉴규주의기 뉴규 켜콩기 뉴규 준촌타 태뇽동키 차주 철시 지루니도 니서초로네 니도 니서게로 파르시바 켜자 체신 티나 니도 니서게로 리고 제규르타 도수 민베 뉴규 제규키 도체 로리 찬용가 체창 지잠 토르조 토바 체규타 도수 록든 취생키 록든 도순 세준러 춘진 록튼 체네 탄달락다 시신베 뉴취 체시 도수 록든키 튜뉴 도세티 갸체창 쥬엉 토르 동토베 쥬링 체규타 테미타 테뇽키 도수 디르쿠타 농쿠카지 준교 테미 링쿠카지 준바르가 교체네 존네리리키 뉴규 준촌타 태뇽 토동와 편제 원세 퇴부퇴바 장도 뉴규 주베 추세 균체 메바 토르 동와 제 체규 인바 된유 자주 체시나 록동 구람키 뉴규 장메 팅뉴타 긴진키 두세 토르 덴부 용와타 갸체갸이 뉴규 사르베 로 칠동키 레차 리베 공기키 최다 체구이바 된유 생일링게 개용키 연준 퇴부 야마 통초 솜돌레 토마게오타 로콩말레 갸체레고타 청청 뒤파와타 여주 퉁구이 니 승리러 퇴바 청도 집체낭 퇴 이시양제 라네 원주능그리
0: 진짜 퇴베 최주년 계급 동지주기 연주 퇴게 내추 용다 체베디 지로니도 니슈 자주로로 개용기 연주 대표 진나 덴바타 모리 퇴부 덴바 청와 연주 퇴부 야마 통주로 솜돈 갸메 줍시타 최조 고동 세네 야마 통주로 솜돌레 토마르 게와티 로콩말레 야마 통주로 니 슈파와타 파제 게젤레고타 정중 듄신유 계급기 링콩타 커스 겐주소 시주기계 벼타 튠조로 슈노기바타 산네카탄 디진카키 튠기기 긴치년도 딘디단디 군초 뎁구리소 군초 뎁토바르 뉴슈 유구괴네 제베 연주 대표 진나 덴부 총유 吉隆年度女婿资助罗日解用给燕珠叠片母桶就是松塔吃足古董给给森巴提罗孔马里母吃煮煮热锅牛肚清巴塔恰子也给家来过塔成中一生呢今年电部军权图有些南西今年也会约巴塔将巴给家来过塔恰巴婆别修建接洽呢村金图巴所给团建我燕珠母日团部电部安排月吉隆年度女婿资助罗日解用给燕珠母日团部
4: 吉隆年度女婿资助罗日解用给燕珠母日团部，亚马孙家团结团结他，才结穷不提罗矿马里这个松塔，才你跑瓦他，拍在吉吉来过他成中结心度。新吉林去，下面一些案件来呢。农民群众过去，你去山区西，我这那个人。今天团结去决定人去光没去做女婿这批托，给南去军农去人矿群众群众人。听的农矿去来下就也冬季退过呢，提人来下出银把他，他的业绩农民母体派入为修建特别网去，他家马就到农民人矿给着你他，成中你出行把他，我把钱呢农民转日日过着，也就看俺马路等个人行，我把钱被抢在他呢冷农他，陪农民人矿养家了生日日拼春呢拼节拍着去给人多。
5: 喂，天哪，快出去接穿了，小姐。
6: 卡几呗？出来呗，出来好些久呗。
7: 啊，第一。
6: 看下你那卡巴东大，你不得惨笑。
5: 中国古镇街卡巴东大啥吧？哎，卡巴东大，千万莫说出去。
8: 土豆三杯，炖鸡鸡空着，第二茶。最多点杯，品种给朋友，第三。
9: 三九路滚对滚穷，三九去，胖子。
10: 三九路滚对滚穷，三九去美容。他的契机，三十不等，全球农村养成连贯，全面农村去。
11: 三九路桥对立菜，三九路滚对滚穷，写不得谁。
12: 新格林格让江苏让江江人别拆动肉脚崩卡，决定派人忙到前头，西镇人团定在他们那里，我追那个谁？以前让江江人别起来拆动肉脚崩卡，看你把他吃准备在我草地，陪让江江保石化拆动肉脚入卡他，平江冲不同行，撒推客追拆住拆动肉脚入卡，他是没进文部。 把浪拆动肉脚入卡所，拆动肉脚入卡久了，他就摘不来。让江苏让江江人别拆动肉脚崩卡，就不断爬忙都先的。拆动肉脚慢了，俺为推过仓土送油不离。先到情况下呢，他听给让江江人别拆动肉脚崩卡忙都送完了，江永给肉脚都秀七十七八八岁，人开在九龙外在他，陆秀、陈东、明珠。 没用说，起来吃空素，肉脚崩开没别东墙，刚有不离，肉脚都秀开给，起来拆动肉脚入开给，给女扛力端的，拆动肉脚给，完全跟前没把推过仓都动我堂，拆动囊中也不切吧，拆动肉脚给，将大了胸囊夹不接前的，推胸吞给了拆动汤嘴前边，均汤木腿切了冬菌最多。
0: 三吉林街各部交通部三轨部业务部，等级业务区别，培养工匠给通煤进度，哈萨年度，西城南屯一线养鸡栏的我只能个是。这次九年中控培养工匠，我用灵感提炸部谈培养工匠，三轨来屯别屯做业作业前不谈，培养研究操办，日间苦路为三轨部业务等级业务区别起轨，培养工匠给通煤进度，哈萨年薪，培养你的操办看他，培养农村年轻来控，哈萨重庆年镇研究的那所前辈培养当天不。
13: 交给进度难修的，但给研究来团队，他们身边去等久两回事。接到情况时呢，车间通买进度去按唐布内西部牌给当天不谈，车间内当时车被当天不谈，改用给当时那边进度难修一回事。
12: 三个零街吉隆年度女婿资助率青岛面具培养起三段内些脚脚南昌六连大鼓促下，西镇南屯等在他们那里，我只能是。以前吉隆年度女婿出率，日出两度节，节省两度抢西北青岛面具培养起三段内些脚脚南昌为数六连大鼓促不谈，内部卡汤部女婿过了，瑞青内去下句地拉穷下。新到情况时呢，他听给脚脚南昌六连的人青岛创开。 重组门槛起，面团部二十几来准备，瑞菜内面具操作做的，现在创开三桌子去，对外门槛土三内提给内部小区吃不着。瑞秋两桌子，节省两桌抢西北三团内些胶卷南昌拉领导的内送，几片去肉卷吃去，卡顿地浪昂里煮穷玩，人在跟呢三团瑞菜内部加糖给煮够了，人民面具吃不糖，天冷，吉隆年度二十三六年胶卷南昌天。
14: 北菜内草青泡白内部加糖，洗去洗净了，小酒里煮穷内，现在冲开去，小酒提热去，心头挺满对月。
12: 三个人给。
0: 他那时候让中国经过错培根年轻大地路清楚吧西城南团以西安街南的我只能给你你瞧中国规定将用给年轻大厅吃松就松的汤触动了去年培根年轻给人类经济有钱几个托智能遥控器写把托马卡扎切行 第二，教育改革人员给他们的车辆接头吧，他监管给错误的准备。中国规定，该的老弱他们的这些，同时也把新的培育行政区图中国规定就要看车改他具体有不嘞，老处就严，车松就少节约。监管民用话是可以给一部分性别，人类年轻也不就性格没。培育改革呢，根据有些的车辆接瓦他，来前谈去政策图别，行政区给监管处，人类年轻也不就没性别，干那些图给有不嘞。
1: 生个林杰，让蒋介拉萨创建他宁治创建业，改用给做内如果创建给民队难取下，西北南团等子他们来呢，我追那个谁？这些技巧看呢，朝鲜托不够，人类他如果不易，你瞧，如果多钱给合作准确呗，我讲个呗，吃亏八成吃不他。如果创建他肯定如果社会规则吃不去，拉萨创建的呢，如果地位创建难下不他，宁治创建的做内如果创建难下多。
0: 生意人给，平常阿就也不少了呀，顶着水军，下面了十七两团一线接了你，我只能个是。今天准备在中一年培养将军落从铁东郑都路各分别郑都前面，解放他就给郑都铁，他是水军看从都的那个，这些地里从前头插着我俺过处下，听得郑都铁让将军从端听开那车的鸟话谈，培养团别团在铁东局做内新把若然切的。 配他给东西北就团做入前行，郑都给他们郑都铁进的团别在初年就接不他。当时切不局将用的社会谈创建团内铁东开南郑都切不是，解放他就给郑都切鱼头来日卡给接当不过夜，三年三度都干么给的铁东开做铁东村秀谈，人鱼给团在文教前头，新把若然切别偏在所给南团的命令，求对接都切约。
1: 结果托古镇去西藏陪伴他，珍惜被当前难忘，起来凭据别人吃个准备，结果说古镇切多。怎个能给江北区古北大神呢？顶着意思的下，西藏南团等在他们那呢，我只能个是。前两段呢，冷库冻的呢，金水去直接凑钱时日，卡罗瓦卡进去休息躺了没七八，过的城区给过呢，陈露去家里偷偷去约。
12: 铁定，今朝年度白，彭博年路交接员呢，从把龙路交过月，是为槟榔的。他把所有抗氧东西面，你瞧，他在今朝年度白，抢了多年，却觉得从外面去送人。年度你搜出来，到俺别菜几年，电器给么？冷库春季初季季给，俺大开给么银包单呢？中国湖南土里个，抢了多年冷库单位店，那是春天几的就今朝脱单你拉入卡，趁单年度白，让啥送人？
1: 至于这个帮大电器充气，团建他最入亲戚，可都归呢拆土当在吃不是？可都归这年度白卡巴塔青铜所有呢，电器给么只话听完吃的，可惜当在了兄弟他，他最谈林吃过呗，但都当没。电器给么干做呢年度白月的，陈露军都没来偷偷签约，可中年度白抢了多年冷库多呢，这个操心是一木他。
12: 第一，他都年度被当在堂里面七班，又坑多钱不呢？他为农村操心些日，今天前半夜，这个年前班，他把东卡拉西解决不是？前个这个前天了，东店人不懂他，几撮给张娘长下他，密码忙撮给军店团给他，作为客人送给他回去。今天准备菜年年，团建他最入亲戚，电器给么差多呢？今天单位主路你我他推送，休息若然七班扣位，只有空的给用三年卡给，今天前半涨不是？
1: 今天团别菜团年，四川新村成都川客集团局陈华燕拉局，明追往敖东康客，今天单位空的时送，电器规模送人。年年半团建他最入亲客，群众年多吧，成都各地电器规模定价昂，拉萨送给七八趟，今天前半夜不打，可儿你团刚年去珍惜七头节日。
12: 群众年度被年前把扛土出去都送了，俺村根本铺地切地，家沿途早晚的东西，趁给他最谈的买七八，提来月前，你不提为进入住居里解决不是？谈到去西地，根本铺地切行多，差不多俺村卡路沃用了陈规许久，抢了多年冷库多年，让妹妹所谓两百七九几日。 这个你所给同事有钱，提来与他们七班，人贵过呢，当在唐林七班呢，那么就点别其他些人。今天珍珠参拜羊，托他们宁波军团前的珍珠塔，这位这个米团班问过他，团前他把早晚的米东娃儿，他就宁波七个人。
4: 新的鱼缸品种也让鱼缸给鱼品上涨，搞得同居了年冬来点。品种的样度不再脱位，偏见的了不绝。中国新的鱼缸品种也让鱼缸。
2: 土豆沙地，炖鱼的控制的奶茶。
3: 最多点点品种的朋友的那些。
2: 生鱼肉滚对滚穷，生鱼皮胖脆。
3: 生鱼肉滚对滚穷，生鱼皮面浓。
2: 它的价格三十不等，品种龙城盐城连锅，海外龙城皮。生鱼肉相对理财，生鱼肉滚对滚穷，心不得实。
0: 三个零件，天地盆景，龙城人称裂孔，飘盖龙城区，三九路官队官场西北立正南，直至西北南，团七张年转修出所，天地立正区总镇经过南坑，你们自认邋遢，西西清过南坑，你们自认邋遢，不算针对了你日。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중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네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네리체
2: 시계라 쇼비 비리빈드 남아당 점리 사조 칼라 유베 베게 론지 생겔 행게 구감자 나남초 사투 오서 담규 집이 리산 제월 가르치 말레체 조조 쇼케 벤조이 드링게 뜨제 디나 벤조 창도 동결 구루 동주 튜민 텐라라 때네 저유 만족이 초이 차긴 리지 제비 거기 담니 저부 동기인데 행게츠 생시 유부쇼 벤조 창도 동결 크룹추 구루 동주 만족이 세그 되선라 남서 로워 도빈 중도 침바마세 장신 제지비 지구 지제다 로제티 안담라 투구창위 최대한 차버서 찰라 찾아 존존나 예배 먼저 주어 더지 준디 삼비 뱅유다 뇌베 뱅유 필게 로신 유바리 첨도 존제 거룹치 구루 존제 뱅조 용구 조니 여군 뛴지 메버 서규 유베 모제다 샤몬데레 소베 딘시다 유구르 자샤 임바리 구루 존제 튜미 텐라라 띠니 저유 먼저기 초이 차진 리치 제버 중재 간다 토유탐세나
3: 다음마다 만다리까 저도들 판나사다 오트리 딘저다 로 레리리리가 레로 땅은 세트는 시게데 동소산지
4: 대한도 비도 그러시소 어 대서스다
3: 한고 캄바 캄바라는 다 중세 다지지 레카테 레카로 큐 어디 테시스를 해야 돼 달라는 거길 당신마다 이나 야테 공원다 경보소 야고 근데 공원을 자세히 거 근데 던지리 때문에 masa itu tanjisan tu orang tak mangsa tanjila kali cembur, tapi lor dari kena, tapi satu tu tu tu tangan kita masa itu ni cecak cecak ni, tak mula ini kerja, tapi terakhir ini muka kita dari sana dari sini lekat dari terakhir usir lekat, dari terakhir ini tak kah kuah kah jahat lagi, dari ni kosih lagi, dari ni kuah lagi transusi, dari ni sya, bateri kah tak ada, dari sini tuan berani siapa, tangjai siapa, tak lekai ni. Otreti wate kuala ta de doji te melika pache ko nam cho ka chesina tije kal rombokol tomugum de nam re paul re saure otne kar re paul ni kar re siagri de shamana de son to sa

0: ore sa dilin da o mu hi to na ka lung ji da ma se da che su su su su o ka ba no ni na che na hi sa nga au na te ne yang ge dilin da ta gi go ti na ba ka te ne da mi chu chi ki ta na nga te ge un de che su su su su dang go de go sa se mi cha
1: ha ya ya ta si so a ji ta che ru wa
0: o
1: so ji ru wa
0: re ya
1: ani ti ga na chi ma zo chi ka to to che she sha bu ta chu de ya ru tin de gi chi de jin ka ga chi
0: 노스윤기진이
1: 아니 제부터 지단하진 대전들 비교하면 양측 지단
0: 때는
1: 맞아 지수지 즉 얘기하게 뒤에서 얘기해 봐. 안 지구로 사이나 대전 제부배야 뒤치 걸어 봐. 뒤뒤 다 대전들 같이 가르가 감피기나.
0: 다 안 지저 그래요. 그게 땅은 그 세고 젤랭가리. 어, 때네. 그게 층크 다 저쪽 로사파 세우로 허게. 대인다 그 세 되게 오니.
1: 로사파.
0: 오, 되게 다 그때 저사 책 들을 때 들리게. 시급해. 어때래?
1: 저쪽이 먼저 뒤쪽에 열어.
0: 열이 열이.
1: 아.
0: 저쪽이.
1: 저쪽으로.
0: 어, 이게 저봐. 저봐. 너도 막 봐야 달로. 여긴 거로 쟁근은 아니 봐.
1: 아.
0: 아니 봐. 아니 봐.
1: 아, 야, 야. 안제부터 이제 민도서 굴진 침부터 열어.
0: 나
1: 이거
0: 들어
1: 주야.
0: 열이 열이.
1: 열이 열이. 아. 아, 먼저 지 용어 다 지지 엄마래. 최대 지 엄마래. 뭐 하든지 제야든지
0: 또저가 대이 마제바 향가 미바 마제바 때네 어 다 바잖아 주 가자카 때네 장자 미바
1: 칠레체
0: 오 칠레체 바티게 온 때게 타니 기체사 체게 젠사 되게 조 되게 지사 체레르 다 메인 되게 다 메텔레 때 론 네테레디가 안드레디기 조디 마이 디시 어디 고사다도 때 되게 지사 체 오 로테로 기다오시
1: 어로 로테
0: 때네 로메 고노 로테 메고 타니 노 가나 체레 다 젠사 온도 데모리 온도 데모리 데데기 단제리자 데데티니나 따자가 저지도 놈이 데시 가르게 보 딱 간사 째게 되네 호 파마 에 들리지 클레가지 레이들이 에 나나 산노 나데 안다데 까무 딱 놈이 데시 데네 고천 요란데 제인데 거리 다 안데 데네티 데 장르리 샬 증가도 오지
1: 去的这些像卡多的但某某某某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
0: 데 총체 농 아보나글라 데 사공나글라 데 베리다오 데 데게다가 벤 데 데게다지 데 데네 메마가 다 뇨지 타지 소제 뇨 어디 땀은 메소
1: 레미메 그러나 진주로서 여러 배 부족나
0: 여리
1: 여리 맞으지 유아르 예스르바
0: 여리 여리 여리 여리
1: 부족한 시르바 디 여러
0: 그러 여리
1: 종전나 여러 배
0: 여 종소나 만 거로
1: 그룹
0: 장
1: 그룹 종대나
0: 어 종대는 원래
1: 한테 지금 어 젠챤다스 지금 종주 부글라브라 다데 비어베 타니 비어베
0: 동동
1: 저저때
0: 비어베 회사는 진짜 세가사제 번도지 때 깜전
1: 뭐 지금 저도 제일 다야르베
0: 지지 뭐도 주제가
1: 아 주제가
0: 어 대사상 때 되게 얌 얼고 야엔 요 얌 얼이 요 야리 내가 야진 때 요를 때 어 들란다 세세 무슨 자 제 Lost Tanja Lena, then I load on Yandi, won't that depot monetary? They can go away. What did it take your go?
1: Chatsang,
0: your chatsang, hurry,
1: hurry. I will forget I am cheap, Mazoka get them worry.
0: Don't do.
1: Ah,
0: don't do.
1: They put here down with your new book at your poor.
0: Daniel, that they draw the part that draws on healing.

0: nyok tija je da ha ko le hawi su su ko le cha de de lo da no phan do de ngo lo da no ni de ki chisa je dna song hil ya mo na mo de ki ta o
1: ar ar
0: ar on te re ki ta ho de yi ki chisa au kan go rang go cha hil de ngo ma ha ye do ko na yi ni je no do ko te chije hil ma re ko
1: ar ar lo de da mo na do de ki ma chi ma
0: ta te ko ge ge ta pe de na ka sa sa hil re ri ki ta ho ja ye de na re re ni ri hi te pa pa pa hil ri ki ta ho ji
1: ar ar
0: o te re ji ta
1: tige chi ni bu shu cham thang gi sung ga ra
0: tige
1: chi club chung ta ndi bu gi chi gi gi ri ni shin
0: o ta ri
1: ang gi chi ni ro ji shin
0: da da
1: an ji chu mu cha bu na de ya da gi shin
0: o da da
1: xian fu dang ta ji le de chi chu ji de zhu me ya su ro ngü jie ji ga xi gi zhe ni de ro ni de ni ji de me cha
0: de de mo gi da pa ma da ning gu le ka le ka re a bu la de ro sa to ro ho de xiao ka pa ya gong cha len de ning gu niu 달 생각거힘다.
1: 알아 니군 요또디 바가디고.
0: 오, 데 드네 사마드니 빌로히다. 제사지 드네리. 데 고무. 다 로다 딜리드. 데 요트 살리인 로지다. 파이 시지다. 데면 데 니마 깨긴 거디. 로다 게리 따라 요따라 짜하는 사디. 데네 롱 레칼레 데모나모. 야모나모. 데 요따 니 예그 레칼레 데 로디. 요춘추 못게 따 니그로 호.
1: 알아.
0: 어, 데 뜨기 라 차킨 접보다 못다. 야모리다미. 어,
1: 알아. 다시 부귀 니고
0: 또 되게 담아 맞춰매 때때게 때이게 담아 막 배지 돈 내가 레이트게 있구나 대체 뭐 하던다지 어때는 이다 딱게 가서 아보라 되게는 배지 띠세를 엄마 돈이다 콜로레로레 돈이다 내가 그게 취시하게 다 안 돈이 적으나 대대다 찾아 그렇다 어 다시 반 영국 걸을 때는 대일아 돈이 망이 제사자 자 저거로 되게 뭔가부터 자금 애걸하고 되게 막 마트는 많이 해서 드린다리 이제 대체 시작하는 당에서 초시 드리죠래 초시 좀
1: 봐라 굳이 송가
0: 오 됐다 다 너무 찍으려고실 아제 데리로는데 바제트 저저 레야선서 체인 더더로 됐다서 그 고수 찍으려고실 다 템포트 이 템포야 뭐 맞지 사니디 대체 노 로레라 선정 같은 거래.
1: 아, 됐다. 마음을 이제 댄스로 찍자 되고. 어.
0: 쳤어. 어느 같은 거래 때. 드레스 저거 파티산이 돼. 때 드레 파티산이.
1: 나 나중에 보마단 쓰러.
0: 어. 아, 롱 때 콜라 산 졸으는
1: 거지. 알아 알아.
0: 대로 롱 판로 제 원래 말이고.
1: 알아 알아.
0: 어 드레 살 때 롱아. 달 롱아 알 때 롱아 그놈이 로째가 선정 같은 거 이네 향리 가사가 이 망의 약을 줘.
1: 알아 알아.
0: 망의 야지자 세상 파서 그래 던다미 그 강이 타오나 동료 그 좋대 야지 아 서정 가서 좀 너는 봐야요 되네 대미 있던 거다 되니 걸레 그 버거실이니 뒤에서라 다행히 좀 잠이냐 그 작거 살때 아 따서 살때 아 그래 예 대로 롱다 타잖아 다 이거 와서 저 때리게 그래서 내가 향을 보고 되고 마멜로 도스 때 때로 바용 담고 온 듯이다. 때지 때지가 따로시 로자살이지 때지한 거 수지리 전달이. 내 로무지. 그래서 또가 멘티시죠.
1: 신도지야.
0: 멘티시죠.
1: 다 도스 때 때셔도 아직 펜조 있는다. 아 사비 펜이나 간디나를 단 유도 숙침 친대. 다 제차대. 빨라 저랑 도스 때는 마음바. 딜레 야 로버도 왜 근데 집도 왜
0: 야시다야 야도기스 로긴 로이다
1: 로이다 야시도시다 시게 규제로 가린다
0: 연세 다 거쳐져 그래 어 넘치지 빈 코렉트는 소긴 날리겠네 코렉트 봤어 용각은 거티나 박드네 어 자카 그 트렌 트렌트 안 담보라
1: 알아
0: 다오 트렌트 안 담보 어 뭐지 존 트렌트 아무 게 송 트렌트 아무 게 대진을 대롱 효과겠네 어 지사 적 되니나 배지든 로톤이다
1: 알아
0: 로톤이다 대체 아무지 메제자 작 되니까 사건 추이나 향이나 네 코로나 바이나 들이지 메드 바이나 네 폐지 좀 놓고는 까모르다.
1: 아, 맞아.
0: Litten come on.
1: The
0: name party the doctor man drunk tin chayak and drunk tin at the medina. The name oh, thanks out of the madame. I sort of killed the three. Rehoi. Damn it, the name machine says he much jelly and damn it, Chuji, Nimar, Chesis as all it. Chili don't it. That the hit and the moly get the name. Trent George Tata, Mumayamori.
2: だって、やっぱ出てんだってもう、ピチ。おお、今週中4は。おお、だ、どうじ。もう、ピチ、ドンズルチャーシャネ、てはずどでもちゃう。お、てす。ピチ、ロークの、あ、担保て、チャンで、チャンロー。チャンロー保証で、で、ゴロスでしょ。お、チャンロー保証。チャンロー保証ってやももらるしな、て、ドンチェンなんだ。お、チュイなんだ、チャイなんだ、かさかってね。ピチでロンショックだんけ。ああ、ロンショックだんけだ。で、で。てりんぎりせん、しゅざん、だがしぎん。連携、しゅでんじゃこ。
3: 강정시리책규강정시리책규디네군이기표기딩스비징내로롱주치초라디네군이기표기모차치외규제라뇽르낭초디가
2: 정신앙키 징내 차지미는 탕 직지 개별 표기 시리 랭웨 강종 시리 집균 시별의 생이 강종 시리 집균
3: 강종 시리 집균 新的南朝公看下谈的连接的生物族别里层的呢平壤龙车年轻流库七座里层的那个抗争西里切片西北里层的里俺里层的中继堂做更是肯吃中意那么连接那边西北的国地委托的徐斌呢那位推起被吃了可贵不他替你培育个托呢培育水军人力所去恰切的突然民政委难的权威持在的
4: 心间去日本塔，包括长枪塔、新训、独人塔、将、葵青塔、修不少的电动区别，比人了事写不塔。那边了人塔写他们也不有讲，到底呢？那边了人塔卡什么也不的，人物给人塔的做路局的人塔的，那边必须塔、艺术、那说塔、武术、和古、地切塔、写刻塑给刻具塔的就有。 苏内那边北京新都管不他，不是闽浙为天内，新疆个人团结苏民。他狂了钱呐！你突然你内，内南关那边看起跟进宣布解散瀑布拉索，内南关那边看个过了接着区别，南屯对切的平行平。天天里钱呐，某天内帝国个南屯面积的彻底区别。天天内钱呐有不少，内南关那边看内记录你当加密主厨老五组不他，他怕长期过站个人。
5: 赵军根据别送热比人周二切别，人民的送热难，俺为他皮他军情勇气。南屯这边过咱们一半，就差人类他的比人催促他，抗议的比人难，伢差咱们下班，皮具的美女周二送的，他怕比人明年我是先别他，一大，秀他，总之不准钱呢。别个人来了团年前去，感谢老婆婆接俺。
4: 不行不他，头痛体外忙外，老婆婆拐不公气，南山路前塔，娘们来给，毕竟城市前头久难，让对心查妥难，得定昂，大老婆领土气，别准吃心药。想不出哪能给吃，人呢呢，奶奶那边看起跟进宣布，给上婆婆拉手，奶奶那边看个过了接着续别，南屯面吃的三轮呐。
6: 我那觉得，那不看起的，别管的，看热些那的，别管社会跟前看的。到底，听这事了，他不过来，别管社会过来，他毕竟公布就是过来，毕竟还讲公布是他公布是那边弄的，就是加拿大嘛是那的，鸡蛋他没得，鸡你也没得，听这些他别管是过来，他第二天下乡了，退过来别管下几多了，他准备退了不少，听这里有的别讲的了，他别管是些平行世界，也抓起来，抓起去。
7: 다 진짜 있는 효력이 있는 하장 배짜증 진짜 진짜 되게 배제고 뒤짜증 부터 야직지 다 지금 남도 잘해도 배제고라 정제 잘해 다 배제고라 정제 하장 용유 체제 직
5: Zazen

0: 배경
1: 청재도를 딱 찍든 일도 무슨 말이야. 텔레비전 수도. 근데 자기를 지금 구별나 세상도 구별. 구별. 와 진짜 소다 다 찍도 다 뒤찍라고는 배지 찍이 요거다 달라고는 고별라고. 다 신다 자라 친구 부러지면은 아무래 야소야로. 니마 진짜 저거다 소다 진짜 저거 맞다 야소나. 뒤쳐 붙이다도. 다 배자 이미는 찍라고는 쇼를 찍라고는 러지로. 좀 봐보 뒤 뒤번은 희지 지금이 뒤도 말이지. 하정 공부. 뒤고는 비닝스 위에 가르 그래야 디리뮤치다리 이그라 뒤로 뒤가 등산하는 거더라 등산지도 그냥 계좌 사업이 라도 뒤는 이제 뒤로 수술 나라야 다 계좌 사업 되냐고 다녀 사업 되냐고 다 뒤로 뒤가 다녀 사업 가려 피시고 다 만들어 배우란 거 다들 자세는 다들 투몽 뒤 뭐 중국 등산 만들어 투몽지 지규제 다 다들 두고로 뒤 뭐 중국으로야 별 다들 주다 나도 두고로 다 저도 있는 뒤로 긴대지라 다들 주다 긴대 주고 뒤 다들 가는 힘 주지야 다 니래 배저 코란라 저 주제 또 바르지
0: 숨 히트시다 튀는 말하면도 대비니 유야신다 비니 뭐브라 유대버대야 비니 숨게지 비니 뭐브라다 휴대버대야 되게지 때디 니마고 먹으란다 유대버 배제 가려오리 안 뒤는 아직 지수 무지 도와지도 걸 봐도 지도관에
1: 직 다티나 드레시 다티 남도 차례 이나리 베저코레 좀 좁히 차례 이나리 그냥 베제 디가나 믹스 가로스 공부를 된 자들 전부 드레스 유대와 드레치 무슨 베제 디 지글 베제 디 균 코라한테 남도 차례 제나리 코레 정제 차례 고 공부인데 안 디가나 나 디바도 남게 지 도도 있는 디뇨라 겐히로 성불하고 나서 대피제 고나서 젠드는 하장 공부 익숙도 되나리 믹스 차고 베제도 베 지단 디미효 요소 말해 사람들이 디렉서 나도 일단 문제로 제 특집 지도관 경화로 원래 건리 휴대지 다디나라 히즈치 신도네 공부다 자기가 좀 구변나 생기 다디 히스로지 다 신다도 카카로 유야도 들이야 나도 찍어지 그냥 말이야 신다만도 숨제도 유대는 가게 나도 유야도 지마 이면은 신다로 유야도 배치 남도 찍어리 예 바람아 인데 봐 야 지마 나도 유야도 우진 있는 신다로 유야도 인나 인데 봐 디렉서지 지불 말하지 제 디렉도 유비
2: 캐나다 만난주 나부 칸게다 나비 두루다 냐차 심주 버트 딘제기 차레나 베규린 나리아다 캐라키나조 강에 먹고시 체기르라야 디나노노 양조 처분이 준지 중이 기르바 디고네 캐라게 지소라나 쇼
1: 딱 나조 월 레벨에 기르로 봐 딱 또또 다지 강 겐킹 기소로 딱 구디 다지 디나기로도 또 아니 계속 보고 있잖아. 나도 좀 또 다시 굴레 카가 되겠는데 로부지 나셔 같은데로. 디인스도 그냥도 원래가 랭글 차시한 때 로부지 굴이 나셔 좋디. 다시 더 뒤로지 가나 부지지. 믹스 다 처와 휴직 게임 용도 야 같은데 강에서 나타 하는 마태에서. 다 나들어 뭐 저도 또 그래 강에 지교 그런 마비 체제 지야 되는 거. 다 나도 비차잖아. 배전님부 다 송부 개바지 송도 차시하거나 딱 영화 배자잖아. 바우둘라 총 송소로 차시하거나 바우둘라 총 송 공기 송부 가르자는 거 니만 님바 가르자는 게 나때 또 배지디디디 유스 제 가르자는 저만 토치 당요로 땅 아주 직 제일 좀 뒤날에 삼지고 좀 배지 효를 찍듯 이제 지래 딱 가르자는 배지디 토요로 디지래는 지경 사다른 모든 쪽아 딱 지래 요비나 니래 딱 핀데지로 독스 아주 겁이나 딱 배지든 되지 사지든 되지 독스에는 니래 데미 저와세요로 다사지 요소 배지 요소 데쳐와세 데쳐와세 세도 좀에 다디야 배지 야로치스 두좀에 다디 상매 대송결치 그리고 다디 능률이 디지도 상매 대야 나치부터 이렇게 디지도 지면 인래야 다 경주 먼저 대로식 말로 다디 대야 지금도 도와를 못 주고 뭐래는 지 미현시 시현 규제 못 주지 뭐지 지지 등등 못 주세 아니 지 딱 배지 코라 소마야 나래 아무도 대 빠르시 켜야 좀 이렇게도 배지 대 빠르시 켜 주나 아니 아무도 마비도 좀 그러고 다 대대적으로 아니 조용히 놀라는 이다고 안 배제도 조용히 와서 좋도 뒤에서 이제 다 또 간에 치휴를 막아야 되려 야 남에는 또 정신적으로 봐줘야나 야 또 부위 남에는 거듭 뒤에 나비관을 배제 토요로 뒤에 남아 토 거듭 나비관을 배제 남아 도수 가르자수 아주 뭐 힘든 마 이다고 도체 디게로 봐 주었으면 뒤에 뒤에 용들 네 선생님
2: 결혼을 다들 비순수와 정신적으로
1: 나비
2: 팀들이 다 뒤적이 피게다 뒤제다 원하지 나비들의 정시생이 되니까 죽어가지 봐.
1: 그래요.
2: 그네 주시나다나.
1: 무슨? 그럼 나비 정시지에서 계산 휴지를 시험돼.
2: 네도
1: 주로를 단다고도 레벨레벨 뛰나 때나. 나비 코로나라 단다 지금 어디서라 배려고 주직부 다 미망부 때에는 대도리 휴두도. 미지기 주니 주 걸리걸리고 다 잡아보이는 거지. 잠을 채행도. 나 나비 가시 안다.
2: 견제로.
1: 나비 가시를 찾아가는 지다. 토르지 타르무드레 오르 담한테 간도 투알레 유르 토르 타르무드레 딘데 차샤나 지 알로히라 게므나 아니 요즈르 히그루 야즈네르 다 디지 차단 고르 조 정시전 소제 만들어 로레나 조 정시전 소 정시전 소에서도 되네 발로게 베어로 만들어 휴건 파 발로게 베어도 되네 아니 추시 유바지 게므나 저기 추시 메야지 게므나 저기 다 간다 나빈 나기 남도 이기 디게 이러고 아주 제일 메시라 고르 아 디 로레나 히르비 고르 소요 차스노 디 달로만 부반네 저도 응안주 직 차돌아 야샤이나 저기 얀 코라나 마도 코라나 직 차돌아 야지 코라라 나 라닝바라 가는 제야 요스나 저기 얀 안주

0: 이다고제 그 나도 다 제가 다
1: 지금
0: 디브리 계획도 도시다 디브리간에 지게 제대로 못 살. 다 들에 제대로 그래. 제대로 이 제대로 도와. 디브리 무시 간지는 다 이간 도요리 즉 다만도 열어 봐. 뒤지 제대로 이 제대로 못. 와딘데 이제 이게 당기지. 안데 먼저 변수 간 말이야. 딘데 일단 로레 날이야 대표하지. 즉 대로고 보수 용인들이 담에티나 제대로 제대로 대로. 안디다 디 중국 미리글로지. 다 뒤지 염려스러 제제 먼저 뒤지 수수적으로 갈 수래 자야간이야 자득지 자득지 수 뒤간이야 아니 먼저 이다 개편 교육 법이 나리 이다 개세 시 마비 다 비닝 별로 봐 등이 제수 이 뒤에 저도 뒤간이야 시야야 제기로 제 안데 그럼 먼저 내가 내 힘을 해 뒤에 뭔가 나 다른
1: 나 공부다 뒤
0: 저장 가래 넘는 거리 저장 로터 좀 다 먼저 정시적인 뒤 형제 지원을 로다리 얘가 군수 도 형제 먼저 다니 다 얘도 니시 다 얘도 니스 좀 그러나 세하고도 디리 도안심 디리디 규디라랑 디리 라마랑 디리 쳤다 디리 하나만 빙바 쉽게 맞지 차단 걸 저기 있어요 그래 디 가나야 달로 달이 왔는데 메로군가 이와 연고 나서 된다 디리디 저기 있어서 그렇지 그때 괜히 뜻이제 달로 도서 소야 그렇지 나 먼저 냠래 그렇지 표현 안 불러 먼저 봐도 되지 단다 공주를 낙제 저거 봐. 대장 로더 친구들이 정시장 소재에 낙제. 나 중국 코레나를 방탄문이 버렸어. 다 뒤 공주 대모스를 내가 지금 안 두들 미 니도 좀 두들 뚝뚝 배치인지 제마 지금 안 두들가라를 남겨 두고 쳐지.
1: 럽죠.
0: 너무 럽죠. 공주 들 내가 치 안 두들 남려 버려. 내가 잘지.
1: 어.
0: 안 들에 미. 어 미싱 아직 반 뒤쳐도 비네. 양안도 라라 표라래 지금 낙제면은 싸워지 돼. 안도 나비칸데 디 변도요래 직 경우야 변도요래 야 디 기록 가르지 소용제 직 제용이네 코로나사도래 직 디 종이나 아니 만들어 직 배우 나 현진들이 그래 지금 뜨는 산요 근데 라제 사와 직 남 사와 버스 타는 사와 직 용서를
1: 걔한테 마원량나 주나비 칸기다 제시스네 자 딘제 가르지나
0: 또 마원바한테 전화를 무지 공부 제시하는 달로 제시된 나라 전화 까먹은 미기도 이제 송부 배송이 다 맞아 버렸다. 근데 다 차장 줬어. 차장 다지 따로 진짜 두 배나리 무엇을 할 준비지 하래. 편집 막 필요한 게 무엇을 할 준비지 하지. 다 뒤가나야 먼저 버둔차 잘 뭐라 차지하겠느니 혐악군조 연락 송부 배 너도 좀 뛰지. 난 그걸로 잡아요. 그걸로 휴누배. 그걸로 휴누배 송부 배 뛰지. 다 제발 그 유기 송부 배 소라마카 송부 뒤향주 뵙주듯이 뒤계로다 동백부 응업주듯이 버둔시야 다 뒤상 서로다 마음배 뒤상 뒤나래야 버둔시야 되듯이 안지 정시장 소야는 비닝 지 가두라나 가두 가두 가두 그러 말기 이제 정시장 소야 뒤듯이 진짜 좀 변하래야 지 단일의 계지 니마 숨 희듯이 뒤나래나 지 남설로도 치무가 비고 지 중국 미국로지 베이징로도 치무 아니 저장하기 노르지모 아니 돈도 다른 미세도 뒤에다 중국 매수시에 연나서도 난지를 요 말을 규제로는 고나도 쉬어서 어느 들어 변조 노르지모 보장받을 힘 주고 안 지도가 힘 주고 신다 다 지도가 힘 주고 차단 유배 가야 돈도 안지 공박 안 나게 즉 잡지 안 되는 게 다지 전부다 즉 진짜 차단 다 쓸모 때다 잡을 때 서로다 만들 때잖아 뒤니니가 직다와 제리지아리 직상무 제리지아리 직 리네다 직 고르바도 제리지아리 가장 윤유로 적어 교육 리네디 야스니가 투제제 다 등상게 직 윤우 다 힘제 겨울에 윤우 힘유 대바 직라도 좀 가되게 300개 조 굉장히 기고 그래 디게기 다 교육 리네디 다 대수라 팀에 진다도 굉장히 오래 도저스 좀 다 다 권변 나라 유대베 직 나슈 근두고 그러고 도저지 저도 로빈 체인에서 배우는 내지 로빈 체인도 콘도 삼로 기담 그래요. 콘도 로빈 진짜다 굉장히 좋아요. 드니 봐도 직 들은 체인은 니가를 편도 요지를 해서. 다시 주균 그림 내 뒤에 돌아 있는 거 맨날 야가 그래. 지도를
2: 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里？在哪 Korea 的 하자 체크해 줘. 리샤스.
3: 저번에 도저 있는다. 그 그거기 링키서 예쁘게 좋은 난다다. 좀때 수수 나오네. 민나 마음 붙인도 성진도 못다. 쓰다니까 그냥 니디디 지시들 제외이. 구매디니까 그냥 닝기 땅 니게 되게 주족이 게 중당 줄로 땅 준이 땅 벤저 땅다. 무슨 마음 붙이 좋은 건도. 미르디니까 기 정리기 무슨 제주지 형 통근 놓고
4: 여기 단단한 저 망주기 규제기 샤브디 여기 네네 대비진이 디 로규들인 다 줘제 마세가 땅 알아서 시에 샤브디 하장 표송 속고 대딘 로가 갸조레스 디 집도 잡았다 여기 네디네 가라에서 규진 구때 로규진 구 임바 표송 속고 임비다 디 땡치고
5: 디니 강중 시리 예배 랑저 인라 디니 시리기 닝주 슈르웨 슈트라 강중 시리 체규 시벨리 첸디 꾸니라 몸바미베 시리기 뒤즈치
6: singa nam cho kong tu leng ge ge sen chu bi ni ren ni ne ne na na bi khang ki gen jin shen ba ge sang pu la su ne na na bi khang go le je shi be nang tu me che de ri dia zi ju ne gen ge sang pu la ne ngan ju li chen ki je tang li na wa ni wu ne ge tin chi shi gen yin tin di kang jun xi ri che yu li chen shun cham ta xi ren yin li chen di zum ji zo gong sa gu bi chi jun yin ngan xi me li chen na yang ge jie yu leng ge shi din jia guo

0: 我不打先你了我不先点把就就说给过了呀那我的手指月不一不一去点呗天点把就被日西边我的西边那边那婆婆萨嘎达干那过拉他过了婆婆萨嘎达盖的家是不是就拉他过了婆婆萨嘎达大拿他点婆婆让阿达阿那如果拿他问婆婆嘎达的大拿就拉他就婆婆萨嘎达咋拿他点婆婆萨嘎达盖的家拉他点
1: 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谢谢我的
0: 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 모두 수잠 타가 시기에 태양의 초시 토안에 문주구 부이 부이 지달 두대바 땜베 주베 추구 골라야이나 모두 다 제시 슈베이 샴랑의 문주구 부이 부이 그바 지시 주고 시에벌레 그바 니버티 문주구 부이 부이 그바 뭐보 당신이 낭네 뭐보 시엔 지달 땜베 추구 골라야이나 모두 다 제시 슈베이 당신이 이와 치유니 가졌으나 자지 타 대베 저코나데 양아 내 강식라 치바보 시엔식 드웨 차외지 코나 인자 콩라 슈베 푸이 푸이 투 데바 댐바 인베 문지기 치유타 양만나 삼루 동이 디네 갓난 거래서는 디네 추 로페르 로페제 공바 시사 당 양만나 삼루 동이 디 차지 타 데베 차외 강야 추 로페고 거래 투숨기 이외 차외 치 유도 줘라 켜버려 와라 제당 푸이 푸이 투 데바 댐이 유난히 차지 타 데베 남도에 추여하라 자지 탑 미대배 자외지게 추여하라 다이원장 단다대 슈에디 가르스나 푸익 페이디 뭐부 당신이 낭네 뭐부 신댐바 주부에 추여하라 디이나 당신이 이외 켜비디 자지 타대바 코나레 자지 탑 미대바리야 미쳐버려라 제장에 공을 수중하라 푸이푸이 두숨내 두대바댐배 문주 치유 당삼루 동유지 여바팀내 다 탄다 공부시당 당삼루 동유지 가래강라 로아구구하라였으나 자지 타대배 차외강라야이나 주로아구구하라 바바도 이시 문주 치유 당삼루 동유지 여바라 자지 타대배 인바 당신기 이와 치유도 루바 대낭내장 문주구 푸익 푸익이 뭐부 당신이 낭내 뭐부 신댐바 주바 대토하라야이나 나도 공부 시국 요하리 27국 요하리 루하라 디레마도지게 공어슈버너신 푸익 푸익 두 대바 댐바 주바 27유 차지 타대민이가 샤버너신 디강라 공부 무티유 시제슈나 지그어마데 뭐부 당신이 나는 뭐부 신댐바 주바 급라 차지 타대 대바 인바 문주구 푸익 퍼익이 뭐부 당신이 나네 뭐부 신댐바 주바 삼로 동유 당 27유 디강라 야이나 공부 시국이 와래 뭐부 당신이 수유에 뭐부 신세디 컨대지글라 코고래 공동어도 슈스만 능신 레섬 유중 뭐부 차왕워수 주바 시 유중 뭐부를 야이나 문진 당 코아 랭국이 와래 와라 디이나 안저 빼지샤 빼나 다시 기 테블로 세지타 신배 제망에 시버더부 베딘데지 니샤제 만주 20타 모두 슈버이나 베디니니 나라야이나 레섬 유용어보니 줌바신도 테탕 제망이 주발라 뭐부 당신이 낭네 뭐부 현세지 자주어라 자디 가족와서나 규숨레 마음베 차와 민탕 도제 세국요레 디이나 베나가도 공어샵에 빼라야 도제 슈브나 로탕에 더블야 차트는 셰브이나 로탕에 니기 투숨디 크데데스나 로더블야이나 마음베급의 퍼워 깔라달라가 칼락레 단다와의 급라 깔라달라나 로칼록레 대백급라 퍼워 깔라달라 가살락레 제망아 더블 셰브이나 마음베급라 퍼워 랑압당아 단다와의 급라 랑압당아 대백급라 퍼워 랑압당아상에 더블레 레섬 유중어부 세당장 근데데스나 덥디지 모두 슈바이나 마음배 차외 민기 탈라야이나 파야다 차시베 인도디 자제 원국 유발라 디이나 공개배디니라 저규체제 뭐부 당신이나는 뭐부 시엔 세구 체바이나 제마더블야이나 퍼워랑아땅아 파야다 차 나자탕 탭더블이나 퍼워깔라따라 할락 파야다 차 락자시바더부 lesam yujung ebo sewe lakja thang lakja shibadi dhubar wala dhubar te ngunju gu puyi puyi te ngobo dakshen yi ki nangne ngobo shen sewar jubwa yama na ngunju puyi di jishir jubi goba ngoyde kachabde sewarde shen nganzu mutu je puyi puyi ngobo shen dambar jubi yishib chi yu thang samlo dong yu 大家能信给我不先说是设计给在着陆能信家外接了压抑呢我们就个不一不一的我们当先你难呢我不先说就被被忙不下去的下面呢红给三路冬雨躺一时起雨大家能信给设计给在着陆给去你狂了落中躺我的松心被多当能信切切不一不一我不当先你难呢 我不先点把猪呗背了点的卡进下背呢别拿婆婆拉达达大西的东啊东拍的恰东家婆婆让阿当啊拍的恰阿家婆婆三拿不到拿西的奴帕奴拍的恰婆婆拉达达扎马扎马扎马扎婆婆大西的东啊东东家婆婆拉达达塔嘎达达恰婆婆啥啥啥恰 婆婆拉达达达哈达达家婆婆拉达达德帕德帕德恰婆婆下屁股西卡西西家婆婆萨嘎达嘎达达达西就住那住住家他个能行给婆婆拉嘎达嘎西就顾顾家婆婆嘎达达达西就住住家婆婆萨达达达南的东马东东家婆婆下达西西家 pawo sakabda kai de jang a jang jang ja pawo sakabda kai de jop a jop jop ja ta ga nang xin ge pawo sa xie ju su pa su su ja xie ba de bu de kong de xia bei bei de ge chang ma luo yin na cha ji ta de ba de da xian ge yi wa ji yu de te da mo te da xian su su xie ji ge da du dang nang xin ja jie pu yi pe yi di wo bu da xian ni nang ne wo bu xian de ba ju be be xia da de
2: Sengye namba tso kongkam sang. Tantai kenam tse sin shimba tene, pen zhong longjin nyenchin le gong pege longjin ki longjin lopchi le zhen shi. Le zhen di nang, pen zhong lopda che me gegen chimuwa cilin doji la ni, pegen da zhui rigbe kwa la chi di nan xin yubi sen na yubshu.
0: Sebra ji shubi na kongden ge pe te da ge kari sebra besi na ngobu takshen nying na ne ngobu xie lesom yu ju ngobu di seor cheba xe da re. Tanda be tuan xeba yi na kongdu xa be pe te da changwa lo kari se na lesom yu ju ngobu di yigit du be nambe 문주구 부이 베이디 뭐뭐 당신이 나네 뭐뭐 셴세월 주버 샤다데 계속 공

0: 도 샤베 베티다 그 세직자 도당비 계시난도 이게 뭐 되나 남바 카데 짬빠르 차와 사와르 차와 구루와르 차와 멋빠르 차와 구와르 차와 동와르 차와 동와르 차와 럽빠르 차와 더불어봐라 아 공항에 단다 로아부디게 상마로 공주 샤베 베나 동저 시바 더부 이게 뭐지 베 남베 토네 동와르 차와 세지기 다 자와 더부리 제다 공주 시베 동저 이내리 다리 대시베 동와르 차와 이내리 진이니 이게 누마두 케바 잠레 니가로가 된 강대마드 베스나 레섬 유중어보 저왕어스 주베시 뭐보 닥신이 나네 뭐보시에 세월 주버리 디나 문주기 푸이 퍼이기 거봐 뭐보 닥신이 나네 뭐보시에 세월 주베 된디 뭐바 제버로 봐라 남바디이나 미지고 니기 토하는 아주 세월 제버리 양 변나 차샤 동쟁 아 잠제 댄주 사제 세 문제 지다 주제 쿠 럽제 시자 당은능신기 동제 차장 준제 차샤 다제 교마 저제 루버시바 더부장 레섬 유중어보 양만나 뭐부 당신이 난네 뭐부 시엔세워 주베 세직다레 홍두샤베 세직다 테다 근데 대해서나 레섬 유중어보 강인바 뭐수 세베 거바 주칠 자외 레섬 유중어보 세직다데 두발라 제장 홍두샤베 레섬 유중어보 세직다 남아메로와 숨부 디게 상어로 가졌으나 전지 민기 남당데 문자 지글라 문주기 남바 미직바 잠데 제자 제바카 지기나라 문주기 푸이 페이디 투 데바 데바 주바 시에베 겁라 아 제바카 나라 야이나 공도 시에베 남바 숨부 칸로 그 토안에 문주기 푸이 페이디 뭐보 당신이 나네 시에세워 주베 빼샤바 망부 요데 로라 미직베 요데 근데 송자 레섬 유중어부 세지 다틴조 튼 터데 임바 문지 지교아마레 대다 상월로 있는 된지 민기 남다르 우주기 푸이 푸이디 뭐보 당신이 나네 뭐보 시에세워 주베 추디딘데 지르와라 공도 슈베 빼당제바 제시 슈베디게 상월데 우주기 푸이 푸이디 뭐보 당신이 나네 뭐보 시에세워 주기 예바 이나르와라 뭐보 시엔탕 지웨 양강도 치다가 낭세 카드 유발라 뭐보 시엔탕 지웨 치다가 낭세 빼나 치바베 차와 강시 치베 급기 내섬 유세와 주바타 다가능 신기 뭐보 시엔탕 지웨 차례세와 주바니 너너거브레 시엔세와 주고 유나 시엔탕 지웨 차와 치세 내세와 주바 시엔탕 지웨 차례세와 주바 톤톤이 아장주메레 다음나 디이나 뭐부 시엔세와 주바에 쇼라 뭐부 시엔탕 지웨 테든 튼다 로알라 테탕 테양 세구 유나 다샤만 안즈 테탕 테 천지기 빼담샤나 디그레 로알라 빼나 차샤 버워 라다다 다시 둥아 둥 둥유 버워 사깝다 까나로 꼬라 꼬 꿀유 버워 라다다 짜마 짬 점유 버워 랑아다 안나 응나 응 무유 버워 라다다 더파 더 더유 다가는 신기 버워 라다다 자난도 좌하 좌 좌유 다가는 신기 버워 살랍다 러파 러 러유 버워 깔랍다 라카 라 러유 다가는 신기 버워 사다다 자난도 돈마 돈 둠유 시바더보 공도 샤베 빼디다게 가르 뭐밤 가르 세월 제바르 베스나 차와 강티 치세 유탕 내장 세월 제바르 와라 배티다장 뭐부 닥신이 난네 뭐부 시행기 쿵러 두고봐 양만나 뭐부 시행기 이외 남당기 쿵수 추유자 예 등은지 담라 야이나 공세기 배지티다 샤비니 양변나 차샤 로라 버보 랑압당 안나 응원 난원 응원바차 다가는 신기 동월차 꼬월차 락바차 낙바차 짬바차 동월차 쪽발 차, 사월 차, 더발 차, 딱발 차, 시버더비 공도로베 베테다니 뭐부 닥시니 나네 뭐부 현당 드웨 차례세어 주베 다샤다데 디고랑에 견종그 베테담 샤제 죽두이에 공동 모두 쉬에 던수 창만로 가져서나 자와라 야이나 포니 대당 현 주지 시송배 공부 능시 문주구 포이 포이디 거바 지시 주베 급된배 티강 티라 당에 무대인지 공부 능시 这些 탕오드슈베 낭드티다이 내도 디고라야이나 나도 얀제두베 도지라게제베 간에서 멜론난데 셰미딘데지 유발라 근데 소모드가스나 테다르니네 푸익파 두브수 더부 데바탕 두브제라탕 두바차 시소 응어부시안라 주스 송낭마르발라 간에서 멜론난라 제단 간에서 멜론난라 셰미 테다르 송모디 조미제양 가드에서나 조미제디니 무조그 푸이 퍼이 디 랑게 주위도 교배 민시 이기 남라 거바 강시기 체도 주민게 된다 시제디 모두 체게 체도 숭배 간에서 멜론난게 셴미디게 와라 디나네 디숭으로 와라 대단게 승아저 인지 민지 네 고야게 된다지 떼나고로 와라 오나 대단 예수도 되는 가는 예국 요아베 디고르야 내샴라 모두 두두지 수구이 대양 대단 예수에게 전다디 가르시에 고아드베스나 대단 예네 시베 치강디 뉘르 숭베 나드 슝루기 시자 숭 주버디게 네바 체거레 숭고아레 다디 예국 요나 디나라 낭두 가르 가르 추요아드베스나 내샴라 Bishaja ngoto shunna tigre bina rwa la. Le kangshik la chibapo shianta ngosu drewa yi wangtu chene chibu tang teyi chiba nipu ni ngobu dayin chayu tang. Shiso sungbe ngobu dakshengi namsha kola ya sungbe shemyo titag jigre. Nyine ne kadesana temo tse. Tenshin cheba po shen tang, ngonsu jimi chi tar yang, chawa che sin deba tang, shi so, tu sungi kola sungbe, shenu ti diye kowa re. Haba tu, tu sung tang, dakshen ki yewe kyobyu kang yimin ki kola sungbe, rikbe shunglu ki dendu teda, semla nge sungbo re. Tāo nā tūsumdān dākshēngi yewē kyōbyū kāng yīmī gu gō lā rībē shūnglū nā kāntē sūngwā rībē sī nā kāntē sāyō mē lō nā dīntē sūngwī bā lā bē nā dākshēng yewē tē tām dū kyōbā mīyāng chēbū tāng shī sō sūngwā rībā dī nā bē jīg dē shēng khā tū sūngwā rībē sī nā tī jīr tūsum yewē nī chē lē tāng dī ngā gī nī jōwā gu nā kyōbā yīn shī sō gī jī yī tī nā lā sūng bē pū gē tā dū rīg bē shūng dūn tē tā ngē shī bē tūn tā dī dī tē tā ngē nē sūng rī tē tā ngē nē sūng jē tā khā rī shē gō rī bē sī nā shiām dū sūng bē shē mū tē tā tāng yē mē gī dēn dūn dī khā rī shē bē sī nā 참자외 누버디 때마리 대달 니네 다 같이 그래 샹라야 시에베 나두직베 슝루 양매나 푸이퍼이 외부 샹소 강당 강대민고로 야이나 시에베 깨제 디게 예매 참자왕 예매 튜벌 체벌을 와라 다오는 우주 푸이퍼이 디 거봐 지치 주베 겁라 양제 두베 도지라 양디데 숨으와 테달 니네 푸익파 루스 더부 데바 당 두제 하당 두바차 시소 외부 셴라 주스 베탕 제베 고네 문주 그 푸익파이디 랑거 주유도 교베 민시 이게 남아 거봐 강식 그 체도 주민디 대나마레 오나 양제 두베 도지라 게 숨베 루스 더부 데바 당 두제 하당 두바차 시소 외부 셴라 주지베 시강 디다게 고등 가르레스나 디고라 야이나 나도 레젠 치메 나라 야이나 네 무투제 모두 다 제시 슈기니
1: 탄더니 비징키 치즈 줍든 닥다지
2: 까망에 생규르
3: 생계는 不错 下面的当年，刚刚年孙九年追学金，中共中央给这个书记，一个级主席，中央某位给主席习近平给，一个级千里拉在查个这边创建堂，抗议给袁世创建，中国千里拉在团座给家用天命创建天主级把这个团党员松懈给，贴江么贴，密码比准抗给比准切什么堂，今年年松，家用给新华北总抗了电笔签约不是。 三个月，俄罗斯部呢，接到七八十呢，俄罗斯部谈这件俄罗斯脱单部直接执行人，中央给人权律师开始盟约，国了通就是西单，这座松东当地广西谈浙江河北辽宁所新建谈让各种创建的建筑业，学馆谈出来的俄罗斯广西铁建筑业不是。 面对几个苦肉不谈，一个皮球路连耍，请不出去。你个白做广州国铁龙岸线正个边七十七八八点七年，你个白做广州两个的赵永年兄弟解决不是。七十七年，九六年冬，下面松竹路六个，昨年开工给你个车队聚集两个的偏点岸线铁路停把车就谈，你个春节旅店特别耍钱呢，你们创建的卡机对轨路断绝不是。 三个月，这些执行人，这些部金主托他们去年接到七八十人，年内进的出边，他们就把他沿用所出口库里通知了其他，这座电动出口芯片囊，让过了通知了送他，这座电动也送给有些。有这个推测，这些执行人，二里大拉斯瑞在唐多年月，九六年冬，下面你说资助了阿个名字名旁边，刚才不了这些是真多囊。 视频如果给你读了两个多年，反正是如果碰见当地很多人去也不是。有的给推测这些这些年，伊拉给虽然这一点，而且铺张干部了，今年而且甚至他让负担都这几个，而且目光的了进的个别在宋祖年矿伊拉年七天七个月就也不是。有的给推测这些这些年，伊拉马家给政策别你去别话了行啦。 一连给长期补贴，和睦在错过给那段贴，所需电力这个明显就也不是。一连忙交给政策把准将马本马和莫贴阿克拉米年一，和睦在错过加多过一千遍，特朗普信任一连密码给王家的进驻这个团，但是二连一连团二连瓦给马上就给确定给团长了，最终需要贴的解决不是。有的给推荐这些出现人。 以色列党黎巴嫩去意大利罗马的热锅肉筹备全面全国组织团，热锅肉的全面团员年年延伸，年糖杯全面贴。以色列给推出天天狂奔组织军不是，天天第二个月给到狂马了，二里给啥？我身转呢？中西确定了明大胳膊难松，突击确定他们提议不是，年家的三个月别这月的前年是多七八的行呢？ 龙岩人让中介针对偏见的现实设计，熊南塘将南盲区客居这些界面是这个金东前年推过长度单位，跟着其他那座地段谈，两者差异差不起，去年没那卓越谈，我说我们这不缺马些，他从球队针对跟着跟年前年谈，小徐比赛，可能给来去浙江透露前期的青年，球队针对跟着马拉组队了偏见，我说。 推不听也不是。三个月写到七八十呢，你家的人用中对岗谈，从给的重新组织听给就是区别。推人用中给用自己，抗别二军电价给拆动接驳来电给，确定崔天拉达的我所占领六零大路谈。推人用中给用自己，抗别二军电价给拆动接驳日记开进给他们车的，进的级别才近一年六零得运不是。 明个人拉萨重庆的街，加入新宿冲不了谈，业绩低于公共堂低于所说，今天经济忙变，作为区你去拉军事不谈，重庆作为重庆做谈，昨天低于重庆提出就拉了七月半，忙变小区门西他这江年，北侧人不如中国谈，忙在小区他们刚年三头军不是，新疆那么错，听的刚明年三九年就续查。

생겨나면서 디랭길에 세난 구별 행계처로 아직 하면 중럽 로규탄 텐제기 세제소 모두의 지금인데 아직 하면 중럽 로규탄 텐제기 세제소기 권리 체리 경왕기 체리탄 안철롱팅길에 생카탄 지소 니주르 카기토 망보 중외 생긴 초보나무츠 캔세인배 달래 구별 제식 대다 마조바라 생긴 초보나무츠 탕편도 대가라 아직 하면 두가르기 척충물기 낭편도 죽대 패배 체계권이 함유 접종기 등교기 중앙원의 고속대 링제교.

0: 세계나무소 대견 퇴진 카기급 벽의 유롱카탄 개발투 노블링거 소수 함유 차변 700급소 매망부 아버니 차변 체육의 도라를 패대 뇌사 야보식 송리 년직신 생무 야보식 식수 유범하세 차변 추 차변 난키 정리기 가외 민의 식툰세 인춘이 차변상도야마 피발의 세쇼구유라 차변부 차기를 내배토 남타린 년부탕 지부식 당리 생무외 인원 초세 생무왕가세니 차변 육제대 캠돌렘니 공무 심체 난도양 남타르기 교코 텐나라자니 세네 랑랑도 동와서 벽이 아직 함으로 가면 난케니 난에 타바르 마체바르 신도망부유 대견 함유 차변 카기 급소양 나소 쉐버탕 차변기 낭퇴를 경어 태상 매번 남기 차변기 낭퇴를 경어 서비 경권 춘장도 꼴신슈了 차평균낭퇴了균额十八寸，先不错了。차평균起균额了，总不是一顿给三千那么谈。当局给穷人们说，送个月饼，他们什么事就是这样。차평균낭퇴嘛，基本那么了，你们下午得不落地用途。第二天呢，他们什么时候入路也顺利？차평균行业不提낭퇴了均额月饼托呢，而且他们差点把村两个给摘了十九天一百。 도마르 차평균 낭퇴를 균은 능조니 신도 개최신 개발토 사모로 감의 유배 쉔게 남부츠 신기 모준 나외 담버실은 예바점 뭐인바라 마타르양 남타르게 뭐이 칸 마좀을 렌직 시교티 신도 개최부시 성부도
1: 好了，就完了，我上来怎么了？就完了，就完了，我叫爸爸了，把那些都罗，爸爸了，兄弟哟。好了，就完了，我上来怎么了？就完了，我叫罗拉姆家，爸爸了，我家爹都不叫了，又被骂，咋办呢？我们没得第一个办呢，我们三叔都三叔办呢，我家里把该东西都丢了，阿叔是哪位？
0: 铁蛋儿，阿叔他们车上去南通为了，用个两百套呢，他们车上去其他都丢了呗，我不给什么位置在谈，东镇边上上，前手边车边谈车边嘞。 如果我们南塔的，现在被查到所给，人们雇佣所仓位查在铁塔的西侧，他所开的，表现阿正他们两个人的呢，同我们每年老板干团是因不多，多不是生不多。

생겨나무소 원어 쿠베 아젤 하면 되 가르키 고니 행게 소로 모두 자섬시 슈베이나 태양 아젤 하무 시베티니 벽이 징니 총왕의 낭세 뇌가리베 콘소도신 토마르 뇌가르 시베 이기 니기 드 책임 준 뇌베 왕도 체디 슈나 뇌 시베티 레모 체방 제소 퇴베 고니 르마 예수께 퇴 마냥바라 세보로 쳔바 체바시로 고괴비 태양 전시 르마 예수께 고니 치다르 쳔바라 차고 시나 레모암 뇌베 남규르게 토니 가르기 냠게 탐 고탕 뎀베 고니 쳔바라 차고베 인데 원기 덤규 개발진 탄지범 양나 기부 탐변 남다람 바우 친부 유도 슈베 로규탄 개부 친부 개톱 중수의 속에 낭튼 모두 퇴바식 삼의 차두만 남기 카디삼 도레 낭도 마루 니라 데니 돈제베 슝상타 체슈베 차기레 루가르웨 남타르 세계베 차담 속에 토니 쇠슌 네베 고니 차든 세베식데 너는 세무바르 소르와 쇼타식 공미도 롱토베 초와 탕뎀바 가르기 쇠던 뇌바실로 문진 치고베인도 생겨나무소 참디네 탱에 총길 하세 청군추 쇼레 쇼르 함소베 기겐 탐바남기 차든나베 아직 하메 차든 카기 우큐 더부르 큐르베 원베 서두 산장타 결루 친비 삼의 로가를 시에서 차업에 응원배 능기 동부식 탱계의 생년도 주교인배 탱계의 수 동남조배고니 년기 광부를 내버려 제티 샘버슈

담 냐바케라쇼 니무사다 지제 나다니 체제정에 다와자와당 허저 교회 산초 냐바디 로케앙알라 직베 라시죠 초디 로케 외베 겸뉴사 겸뉴스는 외베 케니 담 쯧쯧

0: 레전 디테일이야 그냥 샘샤 나무토비는 딘제 스튜디오 링부스 주도 잠바이는 다 샘캄기 내 딘제 포야기 깨끗이야 교주리 세슈고 리발
1: 다란 샬
0: 문에다 내시 망부지 중외 규진조 디네레 능군키 만난주 소수 초의 군시 타저와 슈킨 유 딘제 진비는 아잔 주미지 동화라
1: 시잔
0: 다 당내시 튀지리야 레가 망부지 주베 군시 디는 루춘슈노 주의 기베리네레 그냥게 등기 있는 당난주 기베데야라다 슈킨 칼칸잠지 소시베 고르딘데 소나스발 DJ Luisa Baina Samdeya da Nozom La Kira ge Mutu ne nga zoya di te ge nang te liang wo zhi na ro na shu yin
1: Nos ta di ne le yang zhi yue jie xi nang kui ba xi bi yin ya tu zu ji na le ya le de mong gu ji zu be kum xi din zhe ji yun jin bu yun jun che be ji ta ya rim xi lu jun xun nu ci ge le qin ge wang zhe ma la ki
0: ki pe li ya quan qin bu xi su yu bi ji le se le sen bu zi ji ge le de ka mo zu be te li ne le be xia xi ji xu bi yin ta na zu mi mang bu xi ta ji ne le qiu yin la suo li ya yin shu da zhe qu ji yin xie la qu be ge su yin ne le ye bar tu qiu yin la suo si gu yo ji Tis a masse in Yasendro Kashi Tulia, near Shay, Nimbe Shoria, Legs, the Kashi Chisabe, Gongbutin Jay in a USCG. They nearly detail in a GUC now on the Quebashi Vinele, Mille Tinky, Tuji Rania, Le Dunita, Tue Mawa Dubin Nubusi Medusa Minor, Tungo Tolia, Tadina, Kiranki Lebe, Lucia Doxam Nimbata, Yale Dun Doxam Chibitin Jigita, Hachan Yogeton Le Duni, Tuzuzilia, Yuzam, Yuzam Girinia, Jimmy Chibitin Jimble, the Kirangi. Tujik Ranglia, Ledu Mangdaji Jube Chunaji, that in the debut of Matoji, the Tungo Tolianganazu, Tujik Ranglia, Legni Jutuyaki, that in Jagan Nubidin, Mabzin Duzabina, Kundu Gain, Nungune, Ta, Chow Kandish Jubinele, Lotzik Jim Ki, Chow D Tolia, Sim Zesitu Nemba Nayata, Tiwanganazu Luju Shunusota, Ta, Yigriki, Chalian and Kangi Mimangbujing when a Cheshabinele Yanganazu, Yixilaso Chibe Gurima Lolia, the Lotzik Jim Ki, Sedin Hajanki. 토비지 두유진부르셈찌직내베토네 Shubi, 레드윈 다그랑이가 숨는 난제가나즈 투균기 초에 나로리아 레롭 컨데지리네레 민부치글이야 대제 레드윈 칼리 그룹 체비는 유르세 좀제시 통일이 생기
1: 다그랑젤

0: 가져 가시가 좋으세요.
1: 근데 비운이 다 쓰임 받다.
2: 이진이 마세요.
3: 중국 귀친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쓰니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 기구지. 주 려워 기지. 기기기.
5: 디가 아니. 아니. 대종 롱치 년치 예궁. 대게 롱치 이.
6: 元将龙亲年轻猎户，越界龙亲年，他的街上没多少钱，我租给你。元将龙亲年轻猎户，越界龙亲年，他的街上没多少钱，我租给你。

0: 간다는 게 다 선발인 게 공감사 나는 저 철진 신고념지례와 치사초 벽에 롱팅기 게 삼에 돌리 세나 신진 중얼 가듯이 아닌 걸 균신 디센 저균 쇼킨 양치히 땡게 공감사 알린센 저균 쇼킨 더 스트라힝 다시 슬라고 탐 포브니리아 게 삼에 돌리 챙기 김장럽수 낭챙 구디 주거지 아 텐줄아 땅은 소지 어 볼류 탕리아 차샤비는 까무 구주 펜줄리아 탑주 체비 규제 참참리아 지 까무 토브지 토니 신디 팜추야르발 야면나 지 이 다 요르디
1: 차조유두간바 야마르스 침부팅데요야 다는 시야 다스 그럼지 제 펜줄이야 개팜요야 다 칸다 양치 수수고순티 내슈 유구 제비네레 다 다른 소소쇼야기 팜가티 키보야
0: 是吧

0: 杨金兰，
1: 喽，
0: 到提林去，你整个工作郁闷。出去退不的呢？我那是天天跟当天的，不如大家约定在起，假期三天就休息，又下雪了。
1: 他啥？
0: 但唐导演那其他的也跟着休息了。我那是来过年做年前辈，不如 life 是也给铁东的前提拿落的呀，因为呢，你其他的我几个人就休不完了。
1: 是是。
0: 我那个那做的平面经过的视频的不落押金，感谢唐通勤是也的，我就出来处理呀，牛牛是谁？其他听众就是把其他人那来，我那去他的不落 life 铁东的拿落的呀，休息牛错是谁？가르쳐준다는
1: 다진짜샤튀긴나가르다볼로리아티삼기가바다테메메드니틸야잉쇼토모도와니타리인다수수니아랭게진짜지드아나안어조기볼로티나지쇼윈드양쿠라리잉쇼야치도티규리나로리아니조라드가르친조스나다가르니튀긴김장로스탄저와유베낭튼티디신이지인사민조딱다이나볼로탄저와유베낭튼티조리아지규른치베규림나로리아티모이나니포메볼로골키다지볼로젠给民忙不及个民票哩，但一年内第四岁还借空买上，难免当个小主动啊。他天天四岁的哩呀，透过去钱的，朋友先叫个男团参谋了，而且他去一九当届听到了呀，阿妈基本上的全有一年嘞。我让给你去听了呀，丁姐四岁生个说呀给，特别是当土给了呢。他四岁个性听了呀，丁姐他们当平嘴精准面嘴去呀给，那么听这些太有个的话。学生年前为呢，保罗西亚的应催呀一年是，保罗那里呀个性青年催一年是，点点去让给刚才保罗给这样一听呢。超越人给关系忙不及。六八图，今朝天气我呢吃小米奶嘞，参参呀，玻璃桥面卡机，今朝有米奶嘞，他天天那小煮呀天天，但呀玻璃桥面卡机，天上给那我买米奶，母腿别准接不了呀天天。中间上不特别的这永远的那是是那里呀拍在我呢什么是拉球
0: 也是那个顶着是我就学的三百个男生该求的那得及男团起不你也被闹着起今年学兵的不归给该求的呀同男生的什么旁边铺出给当地的呀别着急了你那学兵的不过呀该求学兵的是说呀女学学兵的那样该求的呀电器节铺出给这三康的所以刚才偏到月节这段了
1: 那当然是
0: 他前面那个男人给听个男团的我是几个做男的了
1: 他上去但波罗斯亚的男人给他们要是吧，南屯塘边的开的水呢，给他们家俺南村杨塘边俺的大哥呀，你听那一个月的、多个月的，咱们塘里姐姐，他的用药给种这地，说说他的小病呢，特别是说俺每次给我擦水呀给，那么听着就没用吧？他听那老了呀，俺就刚才保留那个，听我去写病呢，但是民旁边刚才保留人都拿吃下病来了，可能寻那些，但是俺就没通了心给介绍起来，保留如果卡机了，就小住一点是吧？杨卡机都是点病呢，听咱们给。很多啊，十年来，听那老李啊，从这三不投缘的，他听我那嘴，提供给那不一年的，呀，肯定了不得，叔叔给，弄点丁血是那叫，呀，个提对给叔叔，就也不急，这样投缘呢。那说不得我那做这，给他们给他去听那老李啊，把罗卡机呢，他去他都得里头干吧，新年投资。也特别给钱，包了给不呀？卡机呢，只打死个人就这些，包了的给不呀？但看到也不落地里对，看那个，但胡大把他肯定钱不给你嘞，参参呀，看那他人给刚才包了，真多天的团过呀。但我那做过了几年才下边来嘞，但看那个包了忙不及干土窑的，因为嘞是什么钱把包了几小笔呢？毕竟他人给真多的白的，小呀人高兴。但一年两个男主上面性格的天南老李啊，胡大把他请一个没得给的，但南不得了呀，俺就没输起给嘞，天南老李啊，就扛着轻嘛的生意。但俺男主给胖子呀的，团长真心其实下这对了，听这应对团长真心天南老李啊，俺男主没上面胡大把他这边南不得了呀，的他还是南面当下去找我年年嘛的
0: 生意。他们老唐林，
1: 唐林去过呀，去
0: 了，那些了，当然是给低头呢，让金山老师给别选的这买着了。
1: 他上去，但刚刚就金山老师那怕起落笔呢，记得不记给胡大把大钱是吧？那侬就一直立着过的，啊你落笔啊，叫大家一年是一直提啊，一年是看到给落笔里头，你呀啊一直的也不是啥大木头呀。当然，那边那落了呀，就绿箭针草的草把切下边呢，让给胡大把大钱，将大钱有笔呢啊，收个点让了呀，恩人可给起啥样嘛是？当然不卡起，趁着那给大来。对面的扫码的呗，提了呀，点过去呗，给你们拿出去，给这些一年是听那老李呀，胡大把大钱啊，彻底钱啊，仓么啊，也不是钱余边的，也听那老李呀，点过拿了，没水不拉扫吧。 주발 니츠 디스 창물롱아난 츠다 탄다 강세 볼리딘도다 파츠 저와윤 교지르도와 다 티나로리아 니츠 틴제 하윤도가 봐 킴다 망체기 다직 남교디 카레 수비는 람산티리아 시셰다야 주발 옥진다야 보디 녀마 배준 챙겨 창물롱이야 켈리마치야 다 양탁베 지단데가나 츠 근데 제 수비는 아 비샤샤비는 볼쇼킹기 볼교미의 진문의 차샤비는 다 다른 감지 랍시 다도시제 안주젠도티 중제티네 도스덴기 쳬브리 다히네레 디나로네 랑게 쿠다바다 쳬브디 아니 젠도티나니 원토마시 좀기 참참라 스발 아니 랑게 차샤비네레 년 딱바르 신윤규 소소 익제티소 티야 이네시 양고 양고기 깨지셔야 되겠냐 균통치야 이네시 기수 창물로 니체나 키나리게 토보이베 춤제시리 좀기 제사 템치기 다지 함께서말베 티 수술이야지 켈레마집다 땅 앞에서샤 나차샤시야기 계지팀티 시험메고 웹치르샤 삼삼시도
0: 네세 타 콩기게 디닝기닝기 나로리아 삼루지 코송알 아나 쥐타 부주츠기 장제 드리케스 퇴인치제 원데 감자 요리라 김다 솔로함 요리 장게 이제 딘제 시단시에시 아나 쥐기 타 부구이디 네다 딜리아 삼시 제모토 딘제 요리 인데 아나 쥐기 볼로기 딘도 디나로네 직시데 두삼바 튀균 게차 치워탄 볼로기 게제 야오시라 유엡딘제레 탐고 충수나 아니디 콘조야 지글롱데 메바 드리게 남바디 야오시라 메바 딘제 간 양양안수기 삼시치 토브딘제지르동안 다이네레 부족간레드삼방안수기 양시치카토다딘제지 레고르바 제상야 디탕지간한수 볼르기 젠도딘능신 디릭토리아지 룽데이네 유시바 남바이네 유시바 생카이네 유시브딘제지르동안 타난신베당난수 탄데콩 디토네안수 초에토리아 지글로지 카르용고레 수비난수 미타메징문의 수비네 대차레테리아 로다리시 룸줄이야 양안수 지제시스네미도 디칼리아 지글룸비네 요지 말미기네 요즈바라 타난 신비 로직 나로리아 체시디게 직고 시지 로데리아 체시고 룸줄이야 카르청소스도 잠바 지다 미마부지기 다 차잔로 추부딘제지 고레 카부지 차주워시 이네네다디 동세지 춘데 인지 말바라 마세병네 수비 신규신 부치지 기랑게 미빈지기 체도 배준 체체 디리아 춤제 마토비 인베이나 아니 디긴베 다 다가라네 아니 다 춤어서 삼상기 디 딩워리아 좀예지 유발 게스 다가 아니야 롱쇼 아메 푸시야지 당당신 병은 스크네 게비네 레다가 능신기 다가 잔이야 클릭클릭이야 직샤난 세베 준치야 심슈 마차치야디 하장기 케침브르샤 머신내가는 스미실은 부티양 당당는 스 경주 마라송 스슈리라 당당는 스 볼류진도다 직비샤비는 냠쟁기 팀제지 인도 삼바 균퇴기 계획효시 균퇴기 판고효시 이내레 로팜스야디 미스디나 로기 직균된기 남부지 김부디리양은 스 인지민지 唐林南国呀几十段我能说呀几个特别人呢你爱给他不不没人吧几个旁边人呢呀心血嘛差吧其实没钱给决定那路的呀几旁客呀没那几个呀那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
1: pam chung bi ne tili ya yang tak be da dan zin gu ya ye du kun je qin bi ne tang lin che jie a ji ge mo chung da ga lam xin su zu li ya ke ni me bi tin je ma na ro xue de ba da ni bi ti cha xia bi neng an zu da ji ze tin tin je yin ne ji tu gun cuo yin ne ji a cuo be 다와소마베 티이나 수수미 길게 다와리 렛츠 슈 체고야 티군도네 차샤비니 레미신달게 뚱키 치심치야 쇼티 치심치야 퍼종오데사 수수 데토치야 틴제기 삼르지 단고야 티 니베데르샤 당만 수도스 데윤도건 바 아 당한 수 볼리진 비르소마베 카시기 능원에 게자 신도 치웨 볼리진 비 임베 이네레 수수 미지게 젠도 나로리아 다치 게가 충부산데 요마가 슈사 뚱충디 다수수 볼로디 미신다 고에나 로고 삼부유나 우리야 다치 기루리아 유베 볼로파수 제니에다 직조치니에디게 디네 타네야 직 볼로디게 파 제두감바 파동디 제투비야 겹소네 기네레 미신다가 추 출구 체운디디 까톱치야 고라게 차샤비네레 다지 증자기 다 타모디 송마베 핑가톱치야 다 간당한도 저 젠두티나 차샤비네 내주란데 하바 너주란데 중부 이네레 다 군조 삼로디 대제 다랑게 노송아 되다 이제 제 대응 말봐 간다 탑시 단지 교공 안에 디엘이야 대단 디고고도 양면 커습치고도 투몽토리아 균지디게 커습치고지바 최상은한주지 미수인비네레 소스미키 미치 주고게 디날루야 지 바샤고 선두 아니 딱다이는 본카 시부디 차샤비는 카토지 아니 뭐니 봐봐 다 야미나 딜이야 걔가 터비아서디 카고시라 차루동아
0: 실라 연설하게 드리기 점림 봄배 강체 볼로디나 로리아 인시라 최제 시메조 선구도 갈 지나게 뒤에 수는 뒤에 선바 추 교교제지 오늘 다디 제 선두 선바 양은 수 김선 로스기 디나 로리아 비천지 샤비는 발 안한 수 촉지 수부시 지 루카 수부시 김찬키 직디 촉지다 루가 딩원의 수비네데 양디 나로리아 레고르발 오늘 시진제 나로리아 초중기 링겐디 제인 비네지 야만지 로테 나로기 튀몽기 치고 다 돈조다 탄다 콘키 볼류기 주카기 나부디다 하자기 튠투부지도 삼산도 부지네데 김잔 나로리아 다 발라다 암라기 도바직 제버 처지 제버스 나부디게 차잔 로지 롱치 코너치 대제 스스기 나레 돈조 친대 메버 아 야만지 초중 나로기 링겐 돈조 나로리아 수수지 옴든 치하기 심캄 코너키블레 야 부다
1: 兄弟的娘们的亲戚三不天天没吧那你没给对吧呀这个农村学生的呀对的呀看着看看这个对比呢俺俺出去这个错不定的面都不留入看的也不一定的对的呀也个特别是呀的还想给滚不恰住是吧是是是是当然所以看到这个我们的恰恰的呢羊特别吃的恰的我们的开心不是是的他光的呀第一学能行行俺俺去不留给入看是吧不留给入看的那罗的呀因为呢顿穷是呀这不叫送是呀这不 古宋古罗斯亚丁这游戏当然是金山我呢恰恰的呢亚这个的帕族及卡古西呢对上吧巴拉给你吃罗里亚鸡恰恰南姐姐金安南区给错位给卓春的亚鸡西亚给别尊那亚是吧阿姆拉那么次于呢你金山那罗给鸡大用大错位定居卡里亚古金那亚不过次于林间做的卡里西边呢你罗中堂做出了亚巴别给南列动作鸡托他们起亚他没说是林间恰藏罗古里亚须别给鸡顿穷大动作大扎不着吧那说说亚西起 你给这个主编唐南新别金山拿罗的呀对吧这你进去也不能弄这些对什么阿姆拉呀我妈也给你家送啊是呀听这么硬吧我是喜欢的人鬼给托你你给你家就给你家去抢不灵呀的抢肉钱呀可是不钱呀第一呢这金山促进这个拿罗的帕出也许愿的钱呀给那不听这些是吧唐南新别给你家去这个出去给拿罗的呀你呀你们这几个对什么明显给生出的一年的这个忙子你呀我能去没打明年
0: 写被决定拿落了呀，岁岁几对岁的先对人家给第三看头的，其他请不起他要的是送过的嘛。但你内明显给这三岁当中，人家因为你的样，俺能做出来拿落了呀，这路过呀，他能性别岁岁给对吧？言语给没的呀，人的姐姐压住着呀。俺你说说呀，这第四大岁岁第四大明显给对是的呀，这里姐姐三路单信不清呀，俺出去拿落了呀，岁岁第二呀，今天俺也去俺穷穷俺没病呢，俺能也错不的偷着这是呀给点点也三路的点点啥呢？
1: 结果就没听这些村都不断了。这些人家的，俺从我们刚才暴露是了对暴露结果蛮多了。听难道你让俺做连国家给你去忙不断了？他们做错一哪吃下边的嘞？他那俺做连年拖了一年时，从不经济一年时。他那一呢，即超过群居期一年时是吧？听难道人家没记住个，把下去，俺们也不穷不是三的，看不起算。嗯。且咱俺那做没素一年嘞，说说了呀，更要的，更要的。嗯嗯。所以跟着的做嘛，肯定节约上去过多，给的说跟着姐姐。
0: 也要姐姐也弄过多是吧？俺平均一年级税工钱一年是平均兄弟钱一年是，听这钱别没谁掏了呀？现在两个肯定是比你也不是住不脱是吧？现在俺那做收银比你嘞，啊，叔叔叔三六单子，对比呢？嗯，俺你可把钱比你那我都没说清楚吧？
1: 是是。
0: 当俺那去送不得收银那几女秀，提托不亚给女不谈，排解提托不亚给女不，俺那是去刚也特别个不亚，心看的顶边俺呢送托不起呀。第一呢，俺那去谈。
1: 也记错，他的错也错了呀！记，还想给国外钱不预备给，心看给内单订这些什么东？那等下，那个，嗯，马军军都钱是吧？保留国订这订是收银呢？当然是保留订这些绝对三八，但保留你怎么记？记录贴卡钱是吧？订这个那么久的，也没别那记，真正那老了呀记，钱不钱？没记用差不？怕那我得没就预备那说说也没过来没吧？是吧？那当然，心别，但内单订这几个我了呀，眼看的给别的排骨秀钱不钱？
0: 我们的人也给你当几个家的对象吧我们去做为处理一下下不下不给你的这个破度几个零你干了也送你不能做为什么这些给人家给你当干的家的对象吧我们去生看的看着哪个多端当然去贫穷给不留住他经过的水平呢他们操作什么什么银牌你的那个多钱看着哪个来水平呢那所说呀他的月白比不看给那不的电送也不是那样你不得我们的水平呢那国送给那不得的呀能够人白托你国送的也会切图片送不得的给唐唐妈给的你也会穷送的那送不得呀心里排骨给苦个多命多的出息气呀当然去恐怖他们说呢要是来这给那多啊 恰月不进来的，让俺们去整热吹的，包里有片那么水，你手有个叔叔爷月饼，你不得给吃上了端起，就下楼呀。俺们一打球么？说当然最没见用茶，说俺做呀，顶这穷是分说，现在差不起来多，当然就有些包里给个面子，整整拿落了呀，顶这要嘛是吧？了，接着俺们做出来吹的呀，因为那里热大可热的，全部叔叔爷旁个可热的全部进来的，顶个不了呀。
1: 那叔叔真的给健康不了，就重大事情难免多，吃干不起呀，给苦个上学听这节日的话呢？当然是啊，但这老五呢，看上去暴露的，我早已在能对的个先对了，我呢，高三时的早下，天天跑过去吃苦个吃的，是不是嘛？嗯嗯，当然就去。
0: 김장로스나
1: 粗老用不赢呢，不卡机了呀！听这起码呗，嗯，所以陈旧的粗啊，卡不起的。那粗啊卡不的，他们可是这边的，他们可是这个，他们老用的卡机的。你不是打发有钱，我不想要的，人家要是吧？也不卡机，那边那不打，跟他穷不赢呢。嗯，俺们没有了呀，那边蛮重要，什么东西是吧？嗯，他看到你最没给我来是拆不打的，给了切过多，给什么没不拆过多，他肯定直接越过多。嗯，听这个什么不起是吧？
0: 是吧？
1: 现在，俺们从金大忙不进，我们恰下边。 推进去，紧张了算哪了了呀？啊，你哪个来？看了一年来，说说跟张大连接，啊，不过锻炼车随便，刚才长了，张没有说些多啊。我不过从我那车下面来，怕借三的用过嘛是？他第二句推进到那些里的，车安哪了呀？长了就没到的，啊，你车的能行？我工作了呀，就怕借借没对，啊你。
0: 把这单元书电视拆不打啊？嗯，电脑那里搞了忙不起来拆多啊？是想的。
1: 他听到那样做，跟他结婚的拆下边呢，他去参参加拉布了解，可能做人做跟俺的叔叔拆下面搞来的做了呀，当地土气啊。嗯。他带他叔叔了呀，搞来拆新月饼呢，我了呀，什么事情？听呢，俺们那组的肯这些他就吃过多，地特别的什么了的，是吧？当然做矿里也学能新个的，让没想到的包了你路子叔叔了呀，几路太月饼来了，其实让给电脑了呀，叔叔给。
0: 谈的，干么？肯吃了过来，这是相当一年的，叔叔包了一单提走了呀。俺们这隔壁呢，俺叔叔提拿了呢，东西的这来接，没想到个粗包路呀，人家个小钱包是吧？现在肯定跟俺的，这什么的嘛，六六跟俺的，什么些钱币呢？新年叔叔了呀，去，恐怕现在人没什么生意，那不听着有点，今朝六岁拿了吃下边来了，俺就听到很给个呀，讲话呀，听着多了。是下了，当然去给作为出了呀，谈的不住错，这个六种人一个人。 看了抗争给进忙不及的，真正拿落了呀，学过对上吧？秦军给来年肯这几十个月没，他就缺那头嘛是。嗯嗯。因为俺们就不住了呀，六个月底呢，刚刚铁头呀个女不得呢，俺就作为拿落了呀，个月底这些身上都谈得慌了呀，眼睛那个学不得呢，俺就今朝拿落了呀，进拿来哒，看了说呀，他听这呢，俺就今朝就给进难对上吧？他多接不说说给。 这钱不定这这银子没这贵过多了，当俺们做作为人，我们恰下边呢，俺做呀，因不因那点这连连托呢，做作呀，这能修钱不就用过些？没当没这这几对上班，也没给不定这用过些，他那先别作为出了呀，刚也忙不及，这跟团没办的，他的差钱也，你做啥不及团，也你做啥不及团，听这是用过多了，你搞不了呀，这生看不定。
1: 啊，你他别的日大钱，一旦钱就修不赢了，用过嘛是？听俺们说的，不留给那老人家，电对了呀，给人判不是，判起有些不赢了，给人家钱不赢了，退南边判不起去。电对了呀，判起，这没了呀，给人家别准是那边的，眼底给穷这的，给人家给个特别严格要求。现在呢，俺们去先看托了呀，俺们这可在给欠我月饼呢，提这个农村的小点我月对上吧，俺们去唐托妈人呢先看的电送去呀，天天呀，人不了呀，急切，俺那天他就去呀，穷是呢。
0: 新年刚刚来吹头不及用过多了，
1: 当然是。他听俺那说，俺推荐呢，女婿一年是，八姐一年是，铁做了也是坑都不切切。俺说是生坑的，点不及用呀的是吧？他这，他都俺做不了，奶奶开的信托的是呢，就跟着苦读吧，是吧？俺你谈的叔叔当个前辈，你就提了呀。 yame na nung chu ti li ya gen khur do be sam lo di go ya di bo len han sin thup ki sim gi dang zu cham cham li ya gyep sung ge ji ya pu ji ga mo thup che che mi sin da ge su su go na bo lu lu yame na ji bo lu je be gyu rim na lo li ya bo lu je da no je ya pu jo mo di su su li ya chur gyu sin che bi na ani ye ji di nang ge bo lu gyu ni chang mien su su no ni mi di za chin je ji se gi de ma ba kon su den den khure lam sa khun che che je pa lo je su su bo lu di ga gu do yame na ji mi shu yu gu dun je 단대 노베 논주디리야 크습치고도 그발 안 키시야 고라베 볼로쇼지 아니 이단체지 데비는 용고마르바 고라베 이단마체지지 모투 지투기 네츠티나로리아 뉴슈 유구 볼로디 까톱치야 그발 디나니 수수 단대 아니 볼로야고지 까모투베 긴기 중제디리야 수수 정구게 겐스코르지 지투기 볼로나로리네 수수 볼로 크제 까토도지 아니 허다바다게 그거와
0: 타샤 다디양은 김장 루스 트리아지 베지샤나비나 탕토마이는 양근지 수야지르발 김장나로리아 부고이 자라자스웨 자스노 미신베게 자브리스 소능고도와 야만나지 종전치치제 도바지 트야 레브다 노브다 딘데치스노 양신베치리아 카야능고도와 부고다지 진제랍자다 양카즈지 쇼드이선바 부고기 디 렌저디 컨제르스 중고도 다디나로리아 탄데 콘리아 수베기 초에나로 노주 총자도 주인비는 보고기 캐시 람신 직격진체야 겐지디 미신리야 칸디다야 람사디 신데 신베게 디제 체수스 러비는 양하는 수보르기 탄데 공기 개단 탄 넘버 디토니 은주 부주 소리야 티드난 고야지 다 디토니는 수직 제시리야 진비는 은 수미지 트리야 진농주 매버 요마시 농주지 윤거시 농주 연버데야 직시고야다 남자치고야 카케민도 유타치고야 디는 디제이나
1: 또他做起学的呢不过人工啊那是属于农村的唐林起啊那天唐切起天唐天了天端起中介的是属于唐林起过呀的还将给开进不这些生产区穷在呢将来这破不及个月级价比金不一年的这南山亚门呢培主呀是吧家切我自己当然谢谢谁的什么亚门呢给尊谢切顶爷前面是呀总是应当呢是杨作为去年给这个金山路水给南大东子第一次做对的同时就是用古董啊了现在呢杨他别给不过给其他的呢 你最去团不去，开始吃过来，培养嘛是，学过嘛是，得他吃起啊的，嗯，他不是吧？是是。啊，你中间也我们全部现在的，就是俺们学给推最低的培养单词，可是这些老中低的钱啊，哎呀，老中偏中低啊，这开最低学不赢的，有些出钱嘛对不起，嗯，就是人贵给，哎你。
0: 光大特别行，是吧？我咋的呢？人家全部送俺四对三八，哎呀，这我的呢，拿出去啊！现在呢，不过岁数人呢，给差距低了呀，谈恋爱，给个别，给这的给过呀的，开心不得行了。他这样子，他很多人就错呀，那恰下边那个错，但没他们进屋呢，恰下边那推荐叔叔给，但那个出来呀，去露天这穷，弄出天这小，是吧？那你听这个有点难了呀，俺就难啥？你可这的没行了呀，大下边呢，弄呀有嘛是吧？现在引起没起人贵个俺那天哪呢？就。
1: 他就切过多，可是切过多，提出呀，这两年出了一年，俺就没他们进屋呢，吃下边呢，讲过呀，就是生计。他紧张一年是两年一年是，肯接托了呀，叔叔开空一个，跟着的开过过日啦，对吧？你虽然的哈不一年嘞，提了越多钱明白，提了越钱的也明白，提了多钱人工俺也提了呀，可是其他多哎，他就其他多哎，你跟卡了苦过多，提出俺们也生气其他的，年轻人提那年嘞，老员工是也生气多。
0: 他认识了，等俺们去提领。 提最近别端的呀，这那么细的是吧？这跟旁边呀，要我切大锅呀，做起那不得的呀，我真要我切锅呀。啊，你是最近这女小天特别女不谈男性别这，这个的也是最近跟着连锅呀，给那么细的我就随便。那就同多想的呀，也能同多细咱们去做这个水塘。啊，的那也能人均个对吧？的那也能把那我卡的那的这个进去学过呀。顶这个那不得的能啥个？前面是吃了白给的在那落的呀，贵州。
1: 学英语，别个能学下去。今天也学挺多的呀，虽然特别是我英语的学英语啦，老把土英语呢，不落的呀，搞不晓得英语呗，本来那么学，英语没进先难了。

1: 我们是地界主义者轮秋托斯马前的杨阳民族啊全部来长大了杨阳民族啊我们是地界主义者轮秋托斯马前的杨阳民族啊全部来长大了杨阳民族啊全部来长大了杨阳民族啊全部来长大了杨阳民族啊全部来长大了杨阳民族啊全部来长大了杨阳民族啊全部来长大了杨阳民族啊全部来长大了杨阳民族啊全部来长大了杨阳民族啊全部来长大了杨阳民族啊全部来长大了杨阳民族啊全部来长大了杨阳民族啊全部来长大了杨阳民族啊全部来长大了杨阳民族啊全部来长大了杨阳民族啊全部来长大了杨阳民族啊全部来长大了杨阳民族啊全部来长大了杨阳民族啊全部来长大了杨阳民族啊全部来长大了杨阳民族啊全部来长大了杨阳民族啊全部来长大了杨阳民族啊全部来长大了杨阳民族 哦,你那個叫那個孫亞能行空機,錄製那個龍中心都會。哦,你把呀,這將不一比的。你是差張轉到了嗎?是,都對呢,這一年來人都多,謝謝。這人都多,是。哦。現在你錄中的前面吧。哦,他已呢,沒看你上外面都包了。啊,不得不寫著。哦,這已經。我了的。
0: 大爹谁拿大爹啊大爹你昂的给人家这个鞋带哦老不有地拿的给咱不吧啊那特别难打的哦了这你看这小人这你也得给我姐妹不然个估计俺若不起的爹妹妹二位妈子哦二位妈子怕鞋带俺妈子的那老不有给特别难打的你你还好我们都不估计不然个俺若不起的嗯哦
1: 这是不啦大家让这是的哦这帮你家人给啊直接怎么对的嘛你不吧哦你那要落在这个太阳心大个的啊嘞对不啦哦这种公园怎么对的咱别隔离呀你把对的心定的贴不拿了贴不拿这讲不吧哦你那说不给你是这个干个这么多的哈哈哈哈好公司好公司压着啊不我是不让压着这个但不让的是不是说啊可能嘛不啦大不啦要讲拿了
2: 요요보라빠빠이어포페아와야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0: 매 마세브체 맹간리 야딱제 제가 머진비나 얘 나저티 도르 죽마르베 보라니 나 시고 있겠구요베
2: 시 모라니 녜디 제스메 대시다 녜랄시오 디리 나 지리나 륜조치디 보지 도죠 어 보디가 내 식군 좀 토베 저런 고미아디 대중 어제 제중아
0: 어
2: 부디 닌제
3: 보고라니마 나저 집으시라 하유스기
2: 매 망고서가 유베자 어 드네 저런 고미야 드제기 롭존디 제베질 안내시디 베트 상자 친수서도 와
0: 오지
2: 제자 드리네 몽라니게 내시군 좀 써야기 저런 고미야디 야호 제 제베기는 뭐라게 나서 찾기 요베 마체 명가래 조마르다 우리 돈도 부디 대부채 올 수도 안 뭐
0: 오지 보
2: 아
0: 다 딘저기 편바 유나도 나라니게 대부채제 야구채장도 아
2: 어어 야, 뭐 쇼시, 이다. 알레 니엘 갸나게데. 또 아, 니디 두스제 디난데 실. 딜렘나 용구르사. 어디? 로젠리스. 도중에.
0: 어,
2: 이다 뭐.
4: 저런 권장기. 로젠 센시나와. 그스 슈구디. 디네. 더딩만즈.
2: 오야, 꿈. 어이. 어, 두스. 어, 그리 그리 말레. 아, 두스. 아, 두스야. 너고디네 우야 텐수부도 와게라게 뭐 어두시다 어두스
0: 두스를 왜 봐
2: 대부치 오르다 뭐 대부치 쇼
0: 요요요
2: 내가 이 숨게 대부마첸 정말다
0: 요 어두스 뭐
2: 아
0: 뭐 나 구유관이라지
2: 아직 이지 말이 뭐라 흘러지 어 글리치 아 아직 이지
0: 말이지
2: 어 뭐가라니데 대라게 디스도 고유자야게 전론 고미하고 롭센시도 뒤지 않도 야 남산 어디 고맙다 계직 말이 계직 말이지
0: 고야민도 보면 이바지
2: 어디 지시
4: 고유 고금이
2: 어찌 뭐 뭐랑 가르쳐서 어찌 뭐 템버스에 다지 어찌 다 니엠 모두 가르쳐 그래 뱃사서 어찌
5: Pola.
2: Osi, amjira.
5: Nebinye gele tas chons.
2: Osi.
5: Osi mola kon chashi topsi rado. Tugine chashi jo amendi de chune ko marbel.
2: Amjira. 디샹은이니게 내시 군좀 제약이 저런 검야디제 자제 매큰의 세요 마질
5: 라 내시 군좀게 저런 검잖아
2: 어어
5: 보라이크라인 안전 남샤 코에 군드네 체실이야 신난 고블레 내시 군좀게 저런 검자세야 텐조 멍데게 대변한게 과요래 드레몰라 튜돌이야 매판게 도만도 내수 심불하 조지
2: 상무소년 아시기 멍데를 이지 차차제 能没说了，老子这着急死。俺们今儿拖欠呐，答应了舅妈呢，忙走个铁不劝的几个面了。
6: 俺去忙点了个家堂，
7: 这里了，一起难过。

0: 아, 신부시도 아니 자식 단결이야. 가시이.
1: 아지, 아멘 넘기네 견조 쓰는 누구에? 견조에 돈도 돈아지에 지금도. 걔나리아 닥다이야. 돈도 개치시.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진이 부커 제요 말해.
0: 신부시도 아니.
2: 예, 아무나가 죽도와.
0: 당한데 저거 떠지. 고다 토분민도.
2: 아지, 아무나가 숨부터 허다. 걔나 인자 대시다. 가라서 뒤매베. 클리클리 대기제 사고리 신송에
1: 시다
2: 딘제스제 세비는 캐나로그 시리디게 카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다그러베 숨마지 신송에
3: 리샤 바랑 송롱네 네로도 다체는 텐동안 저 토나치고야 가르유나라
1: 다 텐동안 저 넘규 미망고 다님도 칼라스 뒤 이습치고야래 망고 시라요지 벤차샨 당한 저 텐도 클리클리 대기비야타 캐나도 이네래 다 시리 유드양 개치마슈야 Tendongan to city that in the Trola Madayata, Kalasa Tabe Jilanga to Susin, the Angelian Teda, don't in the Jayumele, now Dangurta.
4: They say, Amla
0: Amla Sundalia, Debino, Kalasa, one Kulum, Wushita, Yubja,
2: Munida,
0: Tanga in Ele, Tarina, Jujitanje, Kumshia, what's Jab Chigi Bala
2: Yazi Yazio, Nebuki Nile Yagat, Yerub Kuludin, so Tangaran to Sergio Tong Wimbada. 여러분 쓰여져 토로 탈비던 규디 체리다 튐보다 디탄지에게 좋아 캐단지르다 기란지 신송해
0: 레세벌라
5: 레세벌라
2: 야지 야지 야 따뜻히 아무나가 양가란조 클라시무 뜸나 다가랍 쓰이샤 먼저 디게 초라 마담치에 장마야고 싸도 용어두게
0: 레세벌라
2: 어어
1: 신부시도
2: 오네
1: 제자님 신부시도 초라 마담치에 양치소 아
0: 레세벌라
6: 俺最仁义的国族不谈，谈的呢国族不，穷酸的国族的，孔熙年把穷多当年，南下军队呢，谁也出来没当我谈，谁也给缺点他，点在了托南去吧，缺当去路了，也让给孔熙加过节难过。

0: 사야 약주는 샤다 마 짬부숨도 말베 아니
1: 제제 발라 샤마 짬부숨도 약주 인우추 대인엘에 사도 총미 사제 척된 세야게 대비나리아 마란도 서로 토보야 네베 미츠 넘균에 샤마 짬부숨치베 발리아 인다고세 수입나 저타 신도 수입나 저 최고제스 체크도관 대도도 약수 준비나 보제다 주마주 처음서 초주세 타 초주이 뒤베기 원체 탄신도 딘데 망스 최비나 양키랑 구수디 이내레 당시 되부 중국에 제코도갈
0: 요요 다딘산 처음에 세리다 신도 나가 좀 탁주 손자 초주 대조 당주 제발러드 내 하버치지
1: 슈잔발라 대지만에 키랑게레 세리 쇠부다 신도 쇠부 망스 최나라
0: 요요 보모 다딜레랑게 초주 세이다 이드조 치료지도와
1: 어제 니세 내 좀 더 치료 체샤

0: 지기규 나츠 팅을 차탕 망세리 강소 점뇽휴 지접시
1: 로디 롱고르 긴캄니 튼기 뷰다 뒤주데네 칸테 콩도규기 지변 전주탄 낙제탄 자단소 디젠탄 냠토 긴캄 쿠류 송종키 냠규레게 람수주부타 70 룸링탄 냠레게 머치 년린 추제 직조체네 리키 속자 천둔 내추 신도치기규
0: 서범이 시동 앞제 학점 신비 토토의 장부 삼진토 메코르 우자탕제 교신유라 사모토 즈 랑카라 교신유시 삼진치 용어토 응세 퇴비 강범마부시 유베티니 니린 강사를 깨자 취비 디주 충구 긴감 코르유 송총 서지 힘시 개용 사니카니 용의 탕람바 티가라 좀니 뇌고르 퀴니 뒤가다라 니고르키 케니 나초 장세 지신 유시
1: 겐코와 왕총키 니쪽 체네 로줍시 송린 송경 서지 탕랑바 책동 뒤에 학잠간 지 소슈부 타림지 겜나 케니 미다와 티갸 탄 송주 학잠 장세 제유지 뭐주 체브시 咸阳 로다르키 점림 쿠류 니무타 산에 태게 더유 퇴진소 첨지 개진인 쿠류 송경 탕랑배 윤댄다 산에 태게 스슝 탄 넘시 대체 미망 년도바소 름송 도슈 탄냠토 캐니티 코제라 제와소기 캔덴 지편치고 비유업시
0: 왕총러 망초 쇼비 조심 로르레 마테바라 치료 조심 유비 용조 사무총신 콩기 콘즈츠 망부시 메고르 데네 용마세 자람 주지 코리우 송종 탕랑 치고나 쇼 유비 원지 야보도 지주 유비
1: 미지키 게자 메바 띵송 치바네 미망부 정규 님접 치베파 장람 규기 쿠유 송종 차주티 정규기 차주직도 교내 미타 정종 함냠내기 주제 대변 남부시 뜻신유
0: 장도기 칼람 탕 탕장기 칼람 코류 송종기 칼람소 로뉴슈이신 초베 장람기 장도 폐제기 도시 초용내 라린다디 차주 응을 띠니 강정 사디 긴감 송종 지신 유시
1: 생글링계 황도 센터부터 니팅디 제된조의 제자 시비 낭생 고주토 장람 규기 긴감 라솔 제상 민바 시크베 미타정 중 감시 되냐며고 되리
2: 락도 커바 뉴고시 디디네 시타 계급 섬류타 룬주기 커서비 락도 커바기 광제 티웨이키 레니 칸의 펩시 계급기 커서비아지 정 롱주 제초 토시러 워르나케 조교타 켄친릉신러 월 셰돈기기 니시 조교 시제 낭투 중국 디팅키 레니의 펩미 루진능조
1: 중국 디팅기 윤지 락도 커바 城西亚耶了 딘자유라 서장 코제디 카바르타 안가마웨 레츠치라 슝길 인제세 슈르체 롱스제네 태동년람 칸디르 시처 카바르타 제기야 르지치리 지거 지처
0: 생리게 샴롱 모티 주된 조의 지자 지배 낭세낭 고제토 람딘 드미세 미치이 돌람양 시크베 장종기 시주리 공기 나소 탈람법베 미 송종 길리게 통대 걸어 내려쇼힌
1: 你家让用就迷茫十句看纪念月十句七个你们七个别于头让用就迷茫十句看拿出他了没不别迷十句不人西拉个十句不朱林起拉萨重叠门真松别给了他金大给提名你说拉咱给你提提让用就迷茫十句看给经义松来过过十句十句点点他经义松来过过迷茫天天也定给杨松天天卡巴索了大伙切不是
0: 조린키 정용키 징니숨 레고 90주 셰프슈 테디 카바라 로프터 숨주미 숨라 캬베 고르 링급 로마초 항상부터 가조르 침부 체징 장가 테레 나소 탈라머버비 미리 팀진 송종 체신바 라조뉴디 투표 테레 장종기 나소 탈라머버비 미 셰프슈 레톤 고조 체잠 인야 총제 응세 투표토바 준비 없이
1: 정용기 10주 레공기 통다 발숨토 나소 탈러머버 뱀미 10주 레고직도 직교가 두배 내자 강력제티 예된타 망튼 시튼 지변독실제 10주 첨부시 겐디팀달 두버타 나소 탈러머버 뱀미 10주기 토담숨러 시직도 근대동와 휴시레리 뿐제 닌대가 닥주 야구토버 제체배 나소 탈러머버 뱀미 팀디운 켜완 촉두젠탈 림바망와
0: 创忙我借给松中你这两马电板推过仓途亲月不是大家中用及十句列公起拿出他了某被别迷松中列团起这些他了某被推过仓途亲不他扎当车上恩塞推进拿出他了某被别迷你说行动你咋谈你没行动帮一追别决定二位前提都当我谈真是你需要冷落团结穷啊拿出他了某被别那些破件了边角起肉角谈旅行 대단하소 롭차라 결슈탄 레슈소 남한 축두 록교로 응아르위 야부톱이 없이
1: 老马人偏见当我有将用给十九列公给拿出他了没不变，明日松江列段给北大总段了，巧用呢，从这我三条不特别，他是从今儿密码十九看给左边，初级拿出他了没不变，明十九松江设计给拿出他了没不变。那次碰见去，集团南边直接入局点列段铁，帮大连不谈，面具切吧，三十多万件，集团南边直接入局点列段铁，帮大连不谈，面具切吧，三十多万件，集团南边直接入局点列段铁，帮大连不谈，面具切吧，三十多万件，集团南边直接入局点列段铁，帮大连不谈，面具切吧，三十多万件，集团南边直接入局点列段铁，帮大连不谈，面具切吧，三十多万件，集团南边直接入局点列段铁，帮大连不谈，面具切吧，三十多万件，集团南边直接入局点列段铁，帮大连不谈，面具切吧，三十多万件，集团南边直接入局点列段铁，帮大连不谈，面具切吧，三十多万件，集团南
0: 멍시 소 대전 항 냠레 치슈 치루 당내 나소 타라 모베 비미 규시 투몽 키네드 시도 등섭 제부탄 십주기 최고 대부탄 체결의 더구 소치 제답균 나소 타라 모베 비미 대당항 차롱 용의 긴송 차와 대부 조교로 규리 당 엽식
1: 장교조 미마 십주 칸키 检察长 宣바 장핑 키 사괴발 조용기 십주 레공기 나소 타라 모베 비미 십주 레등기 뷰체 토로 타레 주 치루 균체 미발 당디 제유 대전 탕 유튜브 냠레 균투 띵섭체네 나소 탈럼 뭐 뱀미르 송종키 튠저 치슈 냠토 뛰규인 시셰브시
0: 선례 콜로나 버스 센트로버디니 땡디 주된 저위 지자 지변 능생 고제토 람덴 드미세 미지 돌람 양시 괴비 장총기 17리 공기 나소 탈럼 뭐 뱀미 송종키 레게 통대 거라 니주십 티시 땡디 주된 저위 지자 지변 능생 순삼 다가시기
3: 喂, 天哪, 快出去接穿了休息啊
4: 가지배, 주글루배, 주류여세규배
3: 아, 第一
4: 看着年龄卡巴东大宁不得参手 中国古城街卡巴东大撒瓦 AI卡巴东大, 体外我所的事
5: 土豆撒币, 顿鱼鸡控制, 顶内茶
1: 自动点别, 喷种鸡喷鱼, 顶内塞
5: 三鱼鲁滚对滚球, 三鱼鸡, 胖嘴
1: 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九路滚队滚中三
0: Logu,
6: 落具国国切切的周围究竟做你却送你归地切不得今年所来天气落具切颠簸爬行
0: 查理城西协序来的起落居在家家协序合成性域
1: 第一国际十年两天 群色女追求七六东玩滚地火大当地新列团结及群众冲突东横渡前年性别永不颠不永往切约不是他留到我唐不年阿边牌给用所新列建筑及群色女国儿同居送给团结这边新队七七多年就准备过了偏不特别不是主日落到了建筑及群色女国儿同居重聚团七座协同团结这边新队天炸七阿边十九

0: 当别二军点价给天动接报日记期间给妥当切的拿日记期间给最主不塔日记期间给跟着主不塔给你七点所有人十倍妥当二位前点都动了塔日记期间给拉在新旧大旧塔三月末给陈新所来给跟着十差速动了独送妥当蓝色主不借钱呢用过车动给接报新点别跟送电都当有事
1: 생글랭게랑종소로마용공기이든롭교롱위편종신배닥저서지종타추총결드준주팀시창마케교드도 정탕추 총결의 등주 정신배 닥주의 서지 배티 캡주임시 명예파라 닥주의 서지 카키 미너구지타 직제 수지 레고 소정소키 차지래 등 초용내 직접 체신 갑대래 랑종기 로마츠 타니사탄 답디사니 롭교로 무이편 리슈 체초비 레튼 두바라 하장기 답디 등주임시 대당 잡지 랑종기 망조 최 차와 두비 무이기 골고루 시속신 정탕추 총결의 배티 캡이 셰프슈 골바라 디니 계급 직주르키 롭교롱 위빈키 망편 대접 지당타 대접 랑자 통교체 입시 탈로네송 로마체 위빈 통마 예급 투몽키 위빈 약긴 냠토용 그 미바라 장린 왕구르키 위빈 약긴 로메 산에 사도 후 견제 조처부터 위빈 무티 약긴 로마체 로메 차도 말아이 함양나 APP 규 차도네 리슈치 조기 입시
0: 생각해 수순바 습견 아체브리 다리 계체고 된슈 달스전 로브 체메 계겐 체모와 타 편종 로브 체메 시람 심주 로메 로비 이롱 신케 사투 통이와 키 추우 신드 뒤규기 나지 제베 체디 낭신 편종 로브 체메 중화 미리 지든 처과 심주 링키 심주부 타 나제 리베 붐람바 샤오 한잠서기 조교나이옵시 시도중발신은 체지티규 제유기 리젠고라 심주타 롭종친겐 기겐타 노만남라 배기 나제티기 산이타 규제 심주제기 내당라 시도중바 마세 초별사두 유롱키 미리카와키 종타 비리 냠티제기 내당라양 규무토비옵시 생일인게 주리 링의 유골 퇴진 급주급의 퇴주 댕기 제도 대월 기시브의 낭편 변조라는 모든 능시
1: 진대된배 체의 집신인치 아조 랑교종 시송성주로 성주 강키 성주로 용자 총두촌이 주리 링의 유골 퇴진 급주급의 제유기니 주 모두 제시 주리 링의 유골 퇴진 급주급의 퇴주 티 진대개배 체의 중인인이 체 뉴슈님 바라 구지 제유부터 대낭 고조 제고 진대개배 체의 중인인치 공목 소주임시 제고 비유 조 시가제 총결의 조모랑마 진의 사르드 딩탕 대신 종탕 추 카지도 직두 체내 다다 비신비 조리 체멸 총라 소치 제고탕 디두 탐사 체디 유고탕 망초키 직두 나베 토니 세두 조송탕 유고로 뉴주 르지 소치 십주 뉴르 토균입시 제고의 퇴주 시부 진대 개배 다기토 구지 체배 종치 공신샤비 로마남 시가제의 용내 로규탕 진의기 멍시사모 뉴르 체배 퇴주 유라 시그지 미스림 망치웨 다딘기 조리링의 유골 퇴진낭 쇼비 퇴조장 유발딘 종치낭 기미리카키 초니기 베리라 구디당 투규임시
0: 생글링게 팅디 편종롱진인티 레공 표결롱진기 선규르권대 군중시 베리첸 순잠타시응이 예전디 좀디 겸굴 몽게불라타 십시 챙근낭케 니무세링라타 부산점듀나리
2: 谈的你毕竟可以去做你说这个大事。

0: 제나겔라 아니 죽도 니안 보내기 르젠디 야도 여세연 베트 시민디 슈잉겔로
1: 네센 로로 타첸나라
0: 레세겔라 안 제나겔라 주올
1: 로로 시덴자고
0: 레세 레세겔라 레세라
1: 노

왼잠기 재물 크인수 왕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엘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재물 진작이 다우의 골김 더강기 크인수 레무싱 자외투 티츠기 니시르 르디에기 구양 첸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종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땀니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땀니리체
2: 치게라 슈비 비리빈드 나마당 점니 사조 칼라 유베 베게 룬디 생겔 힌게 구감사 나남초 사투엔 로서 덤규 집이 리센 제와 가르치 말레체 조조 슈키 벤주이 드링게 뜨제 디나 벤조 창도 동결 구루 동주 튜미 튜엘라 때네 저유 만족이 초이 차긴 리지 제비 거기 담니 저부 동기 입에 현게츠 신시 유부쇼 벤조 창도 동결 크럽추 구루 동주 만족이 세그 되송라 남소 로와 도빈 중도 침바마세 장신 제지비 지규 지제다 로제 띠위 안담라 투구창위 최대 차부소 차라 차자 존존나 예배 먼저 주요 더지 준디 삼비 뱅유다 뇌베 뱅유 필게 조신 유발 처음부터 존재 거룩치 구루 존재 뱅주 용구 조니 열근 뛴지 매버 서규 유배 오제다 샤몬델레 소비 딘시다 유구르 자샤 임바리 구루 존재 투미 텐라라 띠니 저유 먼저기 초이 차진 리치 제발 존재 간다 토유담세나
3: 다음마다 만다리까 저도들 판나사다
4: 我这里听见了，打老热热热热个，来老打工去锻炼去个的，工作上去。电焊多，就多个这些说。哦。他电是谁的？康宝。康宝。嗯。康宝来呢？打，总是打就一个，来个就来烤肉去，哦，你这些事了呀？再打了那个给了，当时嘛在那也得空了打，全部做加工，等你空了烤炸些一个。嗯。等你等着的，等你没事，当起上多了打，忙做当起了，家里全部的，等老热热热热个呢。
3: 但是他这做做当个给白没晒，等你吃啥吃天呢？他们来你过来去。嗯，是吧？但这个来没过来，他得想说这些来干，等你这里头是来的。先不打劫。哦，等你这里头的，他看空啊看家这个，等等你过些这个，等你空啊这个装修些，等你些哦，把白家他呀家的先动不了你些吧？当这些啊，他来干的，我这里就话的空啊了，他得到这些美丽的帕切口南桥卡。
4: 这些呢，这些看萝卜，头目跟，那这里包的这里少的哦，这里卡的这里包的卡的这里少的，这个小马呢，这里上头少，这工个给不没事给空下的，新加坡工个来就做点点好。好的，好的。这里呢，这个小马呢，这个上头是，这里是给人家打磨的，打打打生个那叫嘛？嗯。要么他们。这些他们做起的干的，你们一星期打磨吧？嗯。到这就新打磨吧。哦。打的晓得吧？这里要么的。要么要么。哦，打的这里要么，打够干啥干的？新加坡不没得力吧？就是这要么打磨这多的。是吧？嗯。要么打磨这多。要么打磨这多，要么打磨这多的。嗯。他们先别去讲，边角有不少呀，晓得吧？嗯。都是这里头搞的，清点的。边角用不少呀，他那个早起啊，先干的多的。清点的呗。哦，先干。
3: 但不，他们嘛，工就叫嘛，他这个给我都整个，你想不弄了？等你这个工作就等得了，但不，不提的，不提就就来答应个家了。好，我在这，这当然了，个人当中忙些什么，个啥家了去，工就叫我们就吧。这，这做起来先搞，这，你，哦，阿婆拉萨亲戚，等你把这地忙些啥，当中嘛，每到一头头那么些，阿婆都他到这里。
4: 阿婆主要是要不这人个呗。
3: 哦，对，但嘛人家啥，这都商家啥，叫那些就叫个过呢。是吧？哦，等我这里啥些的。今天是阿伟来搞的干主意呢。哦，强度打过了，就俺这个亚麻没事，我先看他们没给别人没得了嘛，罗瓦头亚麻。嗯。哦，打的亚麻结果，结果就阿个多给卡斯说个，他就打到就打等你这些些没事的，把这些都。
4: 蒙切萨的，哦，这个别人阿婆个别人，阿婆个别人，哦，哎呀呀，嗯，俺们这他种子几样的，啊，可以用那么的用到学习不起的，呀呀，他觉得他这个了，其实这这就个，哦，种子大家这个利息都给他烂，这个大大是个阿个家，他把这种子扒了，啥妈妈子家，人家买了个阿个，他也接着要的，嗯，他那这个了呢，种子还得一个，哦，离开了得一个，他个阿个看下得起来，离得起来好些。
3: 这里的这个人的，当我们打，可以用中大这里的，给其他去做工作，做点么子么，来点么子么。那我们这呢，哦，啥农活的，啥多农活的，得首先就要多农活的。这呢，啥多那个，得些不可买的，是的，那些偷掉的。但当我们这呢，得来点么子的，晓得不？ ordinary door, the Hindra Chesacher, the Chacon Tegina, that do the real, no Chacon Rele, Chacon Retal and Chachins of Bottom, the name Chinchada in a tap, a chock cottages, the Joto. Oh, the name Lipo Zubutrosa, the name Tango Chesosa, what the Chatsuma, the new Chesaka, Tango Chesogri. ओ कदेला योरखोया ओ तगेता जी चाचोमा केलेकाली योरा ते तगेला इना न ता पेचे पोटा मो ते के मेसे म तो तला चांदो दा दौयो मन दा के चोंचेन दौयो मन दा सिजो ले दो ते सिजा टोले ताले ते के ब मेसे तर ते तगे चसा लिसा ले के लिसा मे चचा न टो बची ते जबो तगेला इना दोंग दा बरे इता हो हा नाउ कास सो दुरे ले ले चोगी साडी ती कास सो खचे ते छ
4: Zubutigilin, Yamutam, Santola. Oh, that's all. Oh, that's all. Then the Chakung Tigilina, that the Yamutam, Reori, that was the Jung Kuyu, Zabu, Zongra, the Gora, Tigilina, the Mandana, the Ne, or Chotan, or Jongo Dogito, that sucks. Then the Lagri Dori, the Net, so Tainan, Chazogri, Tashin, Zagdax, and the Hangar, Jose Munatum, Tamu, Yon, Yon, Yotam, Yotari. That was the Sigleka, the Lisa, the Ne, Gora Tigilina, the Bahatigi, Tag, Casus, Tara, Sajan, Rong, Sajan, Chona, Tella, Pilik, Lekati, Lea, the Ne.
5: Yamutam Sigur, the Hino Laga Jet, the Tatang, Dog Tamak, Long Akondina, the Gansalis at the car, so sent it to go. Oh, the Rogong Zora de Guna, the Demo, Lithium, what the name? Nobody saw Sinjeta, me, what the Borges,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Jet, the sar te de mandal ke te tong ji shu shi le
6: a tong ji ga ni ko chi chem chi ne
5: o te te cho ta len ta che ne ge chong so nu da ta cho ta ka nai yo ma
6: gen che yo ma re
5: o gen che o ndau ri ya ka ndau ri te cho ta len ko ra te nu ko to ko du re re re kan ko ra den do so le mi te ji ke de shi te ga te la an di shi a ta pa ta shi tu le yo

0: chakata rong zol gita rong dar tia yana tambo zhuzhang kal dele tini nipa kal zhuzhang kal dele sumpa kal tini zhub shu jika ngay dele ti kule tini tige chasi sambi bayan yagi jesa chakata tanda lozhung zili na ta mando tangji lo sondo jidaya mo zho tini tsi gongzo zho tangji li sondo jidaya mo mo jik zho tini de mando la o li de ro kata ta agi jesa che paza tini jay yamo mo jay tini tili yung de la yamo yo
1: 啊,你這上面就,我就就不覺得,我滿的那,拉達那做啊,我這這做過的,你說這是拉斯班的,等到沒出去,你說的拉斯班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裡的,這
0: 데카데 야모모 테루시나 다 롱도 쳇더라 데 체크다라 산데 롱런 농카노 용카노 세제마송 파제도 치 시작된다더라 이미 딱 봐라 이 파제도 딱 가로 세는글이 간사들이 더
2: 대로와
0: 어 데리서 다 야모모들 일로 시나 다가 진짜 갈이 제세도 되게 제는 거라 저비선 나 센트리 하다 아
2: 他们身体嘛，就把你这差都苦着，就不及时应急，那就压强磨叽呢。所以装置满足了身体需要的。哦，当然，三楼这里晓得，对，这，哦，这里对满足团这里呢，打打，当然，卡住这里了，打算都会吃茶叶，吃粥，吃，为啥这里热度没些？哦，前面那边个，等你，哦，吃粥个打，满足什么的，啥子里那的，对满足了，等你一个人休息一下，都了，打打了，趁趁卡团进，咱们就去喝过去，那个。
0: 哦，这个他进来呢，对，实际这些都准备多，大家来看，当地这个来人呢，对，上头一起，实际嘛，从这里就去了。啊，对吧？哦，这里阿弥的。现在满足的几家了，可是嘞，嗯，人那个错啊，几家吧？第一天那个这个呢，装修的。啊，人那个做了，看不人那个。啊，人那个。小朱一年着，你这个结果不一样，你晓得吧？是。今年这个可是嘞，啊。 미리기 수준 길이네 냥 불러서 민영 어 다 이제 지도하고 어 지금 잘 알아본 데 나이 어 다 되게 다 알아내기 되는 자식하고는 다 다음 차 로쪽 네 이미 된데 로다 도마 때 치다 로다 끌나 어 때는 이제 진고 쪽으로 그때는 다섯 배 때 다섯 배 차 때는 가서 소라 란도 제 정도 여기다 나라 되게 재미진다 여기 이제 봐야 되고 거래 온 소재 란도는 매사리 들이라 루기다 들이라 이때 게 단체 일이나
2: ロダラン、アザンが来てるのだ。お、ニョ、メルティゲム、ロダムロム、デゲティパナ。おまれ。ああ、だとジネーが来て、ジンジ、ジブラブラタヤ、デデルワ。お、デデルリティ、デルニティニア。デデ、ダルニジョジテルペチャゲン、ロングランチャゲン、ミテシケタニボリタンジバルダサン。デロダリナタ、ノマ、マゾロザゾテリティクノソン、テンアロダランドマニョ。
0: 嗯，这是雷山，这是叫给没去，叫也没去。我把这干么那么的，我只拿把上，我只拿把这样的，那，我们把这都投出来，这嘛人呢，这把这，这没多，反正没许多。啊，当俺那时这里就投个刚刚这里试试嘛，上，大概等于我们人没去的。啊，完了。这刚刚他们就这里都没去，这对面个么上，这这里的，这。那边就培养当地的人的。
2: 也全部一部，你这成果了吧？关键培训动过呢，
0: 那你至少这个天呢，当然你得看多给他些。
2: 啊，
0: 完了。我说你这个如果如果了，但是你这个天，如果他这个吃足了，就要给他买些的，这干么不么？啊，完了。但是人家他们说，你不行嘛，大家都要脱下，我说那是民族性嘛，人民嘛，像是吧？哦，他这个天天是土用嘛，是吧？哦，这种。
2: 다안 자가게 어 거자 돈이 들린다 안다 갔다 배신 모송래 대성래 때다 자에 나파티 하다 단대 그날에 내 미시도 대 파생 오래 일에서 오래서 들린다 오 미시도 나가 룡지 다 미시 다저 수수 어 가바노니나 제나 희상 아우나 때네 향글 들린다 다기 고티나 바카때네
0: 다음에
2: 조직했다가 나 어떻게 하는데 제 수수 수수 단거 되고서 재밌죠. 아예예. 뭐 어때?
0: 다시
2: 소화지 다 재우러 와. 어. 소화 재우러 와.
0: 그래야.
2: 아니 이 강아지 만족지 각자 저제 시에 시아부터 처음 대양으로 된 적이 있지 대진 가가지.
0: そういう準備人に支援者を出てやってたちはどうだって言って言われたら当然なそういう言われたら当然なそういう言われたら当然なそういう言われたら当然なそういう言われたら当然なそういう言われたら当然なそういう言われたら当然なそういう言われたら当然なそういう言われたら当然なそういう言われたら当然なそういう言われたら当然なそういう言われたら当然なそういう言われたら当然なそういう言われたら当然なそういう言われたら当然なそういう言われたら当然なそういう言われたら当然なそういう言われたら当然なそういう言われたら当然なそういう言われたら当然なそういう言われたら当然なそういう言われたら当然なそういう言われたら当然なそういう言われたら当然なそういう言われたら当然なそういう言われたら当然なそういう言われたら当然なそういう言われたら当然なそういう言われたら当然なそういう言われたら当然なそういう言われたら当然なそういう言われたら当然なそういう言われたら当然なそういう言われたら当然なそういう言われたら当然なそういう言われたら当
2: Yeah,
0: Oh, the name, okay, sink, da, chizuk, losapa, segrohoi, the end of the day, the game. Losa, oh, the end of the day, just a check till the delicate, shake up, eh? What the day?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ter, trot Yeah. で、ロンネイタレディがアンドレディが超人前、ディシー、アドゴサダド。で、てげちさちゃ、ロテロギダホイ。あら、ロテン。で、ロメゴのロテメゴタジのからチェリタジンラ。ロテモリン。ロテモリン。で、てげたんじりちゃ。トテンティネな。たちゃかジョジのメテシからんじゃぼ。たかんさちゃけてねほぱま。え。てりちくれかじれてれ。え、ながさの。なんで あんたでかもだんごめてしやでね、こうちゃんよらんでてんでこれだんでてんでてで、ちゃんれれしゃるつんかとじちゅれれしゃるしゃんかとじだんまんぼんもほってんでてだんでどそあんちんでだこらでちりだてりひょいさんにあんまじてりかとあんやだちょてんだちゃめんはだしてよわるわあんらくくちんじゅうだったらどしてよるわくちんはすぎるでよるわおやるやるだってげのらでたらたでもたもおひだめあんがけしおちょんはのらたちぞくれにょじゅたじでろだんどろだんどんどんどんでろだこれさまらまらでてとんちんのあぼながらでさんがらでべりだおでてげだべんでてげたじてでねめまがたにょじゅたじそちゃにょ
3: おじたまめとれにめとれ。これはチンジュラスやべ。ぐじゅんか。やりやり。まずじんじゅうあるやすいわ。やりやり。ぐじゅんかすいわ。ぐろぐろやり。ぐろぐろやり。ぐろぐろやり。ぐろぐろやり。ぐろぐろやり。ぐろぐろやり。ぐろぐろやり。ぐろぐろやり。ぐろぐろやり。ぐろぐろやり。ぐろぐろやり。ぐろぐろやり。ぐろぐろやり。ぐろぐろやり。ぐろぐろやり。ぐろぐろやり。ぐろぐろやり。ぐろぐろやり。ぐろぐろやり。ぐろぐろやり。ぐろぐろやり。ぐろぐろやり。ぐろぐろやり。ぐろぐろやり。ぐろぐろやり。ぐろぐろやり。ぐろぐろやり。ぐろぐろやり。ぐろぐろやり。ぐろぐろやり。ぐろ
1: lost tangche lai na te nga yi lotan yaundi un ta depo ma de te xin go hoye o te ne te ge yore ko
4: cha chang yo
1: cha chang yore yore
4: yore a bu bi ge ta ya chi ma zo ga ge den wo be
1: tong tong ma tong de
4: te bu bi ge ta bu ge ne bu ga tong de bu
1: ta ne o ta je de tra ne pa ta de la sang ki li yo ti ta je ta ha ko le ha wo su su ko li cha de te lotan pa ndo de o lotan no ne Tiga cisa je dengan song hilir yang mudah-mudah kita.
4: Oh, berapa?
1: Oh, terlebih kita ho. Tapi ini cisa awak kango rango cah hilir. Tapi ngemang, hari dogun ini je non dogun. Tapi cisa hilir mereka.
4: Berapa? Lurin tamu nanti.
1: Oh, tapi kau ni
5: ᱛᱟᱜᱮ ᱛᱟᱸᱛᱮ ᱢᱚᱱ ᱞᱤᱠᱮ ᱛᱤᱱᱤ ᱴᱨᱮᱱ ᱡᱚᱡᱤᱛᱟ ᱢᱩᱢᱟᱭᱟᱢᱚᱨᱮ ᱥᱟᱱ ᱛᱟ
0: 다

0: 산다 가사 가거든 폐지들 롱속 땡기 아라야 롱속 땡기다 데리리다
1: 드링기 리첸 슈점 다가시기 랭게 슈딘자고
2: 강정 시리 책규
3: 강정 시리 책규
2: 디네 꾸니기 회기 띵스베 징네러 롱주 치초나
3: 디네 꾸니기 회기 모차르치웨 규제러 뇽르낭초
2: 디가 종신앙키 징네 차지미나탕 직지케베 회기 시리랭웨 강종 시리 칩균 시베레 생이 강정 시리 체규
3: 강정 시리 체규
4: singe nam cho gung kham sa thand thing ge ge song chu be le chen di ni phen jong long chi nian chi le khu chi cho le chen di ne gi kang jo si di chep gyun si be le chen di ri nga le chen di zum ji tha zo gyun shi ken chi jun yi nam thing ge na bi si be di kho de we tho ne shu bi yin na we thu ki be che la kho gui ba tha ti ni phu yi ge tho ne phu gi su gyun ri ne so chu cha che di thu re min zhe we nang de chun we chi zhe di Simjian ki ruba ta, bagba, chamchan ta xingxun, durin ta jong, kuiqin ta shubu soga dintu chibie, binyin le sir xieba ta. Nabi le, rintang xie tu meba yu gya, dor du ne, nabi le, rintang ka sum yu ba di, rinwu ki rintang di, zo, lu gyu ki rintung tian ne ju ba ti ta, ni ni, gyu zhe ki rintang di, nabi bi su ta, yi su, na shuo ta, wu shuo, le gu, ji qie ta, xie kip sogi kye ju tian ne ju yu. Sumne, nabi bi gyun xin du guan ba ta, bar si min zhawe tian ne, xim ju gu rin tang jie sum yin. Da kong le cien na, ni tu ren ni ne, ne nang gun nabi kang ki gen jing xuan ba, ge san pu bu la su, ne nang gun nabi kang ki guo le jie zhi xu bie, nang tun du qie de pu sim yin. Tian di le cien na, mu tu ne di guo ge nang tun me qie de cha zhi xu bie, ten gen ne xian na yu xiu. Nenang gun nabi khan ni jilu nidong gyami ju chu lor u zu gu ta, ta par zhang chi gu zam ki rin. Zhou gun ge gyu bie sung re bini zou ur che bie, ri mi gi sung re nam, ngar we ta pi ta gyun jing yong chi. Nang tun ri bie guar zam yin bar, ju cha rin ne ta ta gi bini cui du ta, kang ni gi bini nam nyar cha zam tu ma xia bar, pi ju gu mi yu zou ur sung di, ta par bini mi nyu wa xi xie bie ta. Yikda, shuta, zumji bar jun qian ne, pyo gi rin ne le tuy ni jian ki, gya qi lopu bui jian ar, bui xin ba ta. To tong, ti wei mang wei lopu bui gui bu gong qi, nang se lop qin ta nyam le gi, bi nying cheng si qian tu gyu ne, rang du xin cha to ne, de di ngang da lo pe lin tu qi, bie jun cha xin yu. Xiang tu zu na leng ge cu ren ni ne, ne na nabi kang ki gen jin xun ba, ge san pu bu la su, ne na nabi kang ge guo le jie zhi xu bie, nang tun me qi ta san ro na.
5: Nā mā nā jū dā, nā bā kāng kī dā, bē guān dī kār rā jī nā, dī bē guān sā guā gāng cēng kār rā. Tā jī tīn rē sā rā yā rā, tā mbō khu rā bē guān sā yā khu rā, tā bē chā gōng bō jī rā sā yā khu rā, bē chā hā chā gōng bō sā, tā gōng bō sā sā rā bē ngā rā, tū jī jā rā dā mā sā nā, tā jī tā nā tā mē dā wā, jī nī lī mē dā wā, tīn rē jī rā tā bē guān sā yā khu rā. Tā tī nā rā chā yā khu rā, tū yū gō rā bē guān 다 tinday yin yin xio la jik nyi yin nala ha zhang bia zha qing di yin ta di zhengbi tu yu yin bia zhar wang di zha qing bu di ya jik qi ta jik nang du yu qia li du lu bia zha gu la cheng zai qia li ta bia zha gu la cheng zai ha zhang yung yu qia jen jik zi zhengbi xio mian yu qia jen ta bia zha gu la ta pio yung la nima qia na qi la yung yu si yu ta jie la tu yu gyu wa mang wu nala tor jie jik zi li mian di ya lo yu yu qia de wu an nang du yu gu la nang du bia ha zhang ya gu ta jik zha qing bu yin de wu bia zha nang du di yin du la zha qing bu da gu gu qia wu tinday yin na ta di jik di ya nima bia gu nsi jik yung du wu Tā bēgūn kōrāli ngā, sū sū sū, bēcā kōrē tā tī tōli xiādāng mēn rā rā xiu jīng bīla. Bēgūn sū sū tā bētā ngā tā ngā tū rā bīnyīng sī yā kōrā kāntē tī kī tō sū ngā, jī ngā pchū ngā wū, kōng kī tī kā tā xiu qiā rā jī kā tā jī kī bā rā jī lā, bīnyīng sū sū bē, jī kī tōng kūm jī ngā pchū ngā wū, pāntē bā rā rā tā, tī kōng kī tī kā chā tāng lā yā, bīnyīng sī jā pā mīng lū. Tā tī kī nā lā yā, chāng zē tōli, ā lā mū xiu qiā rā tā chāng zē tōli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rā 다 가셔 빈이 이 말 들어 나불에 인데불에 하장 배워 요거든요 여러분 다지 들어 버드이나 제 연주 고라 니말에 배적거나 배축 욕심 무슨 다 신발고 이제 신발 배워 요대 봐 근데 인데 배경을 하죠 다 곧 빈이로 봐 다 배경에서 그 장제 돌고
6: 공부
5: 공부
6: 자청
5: 뉴뉴 휴체제 다 찍든 이 좀 심해 텔레 배경에서도 근데 자게로 지금 구변나 세다 공부
6: 구변
5: watching this was that chito da teaching lagna pe chig yoga da lagna ko pe lagro da hinda jara chingo bro ji na ngadra nya ya so ya ro ni ma tinde jor da so ta tinde jor ma ti ya so na ti ta bu chito ro da pe ja yimi na chig lagna yol chig lagna la ji ro tong ba bu ti ti ba na hi ji ji ni ti du ma ti ha jang ko ngo ti ko ya pinning sing de ya kar ko ra de ya che ju do chig la kar ro ma dura ji ring mi hian da ma ro ring mi hian la da ji 가르나도 소대링 차샤나 소대링 나도 알아. 다지 구유스러 요래 직도 왔다가 요래 신다 규제들이 있다 나도 알아. 도저 바시 규제 코레 모두 없다 되잖아 아직 심주 체제 직 계절 뒤지함 요지. 코 초 먼저야 계절로 개대해서 유유요 말고. 다 그 직 비자샤는 규제 탄가로 직 가르 차샤면 디리 뮤치다리 다 디리 뮤치 규리 다 디리 뮤직 디토로 요지. 휴직 잡게 좀 돼야 뭐. 다 빈이나 차샤는 안 담고 그런 건데. 휴소다. 니마 표기 비뉴 디간에 담보고 비뉴다 무시 디간에 담보도 표 휴고 나가. 디간에 디 낙제 비뉴 디간 지금 좀 낙자디 낙자 옛날에 소대만 보도 걸 표를 니마. 다지 낙자디 낙제. 다 그래 소대라 그래. 휴고 낙제 낙제 낙제. 다 이제네 저 이제네 소르다 디 표기 이기라 간자셔는 익숙돼야 김주자도. 아니 이 익숙을 김주자야 디간에 Turup di, bini di, hengbe turup di gangi, shugu soze lakze, nakze soze lakze. Di gangla yigi chize, da yisu kinti chigore. Di gangla yigi, yisu kinti chive gangla ya, di gangla tanya dos kinti peji chigore. Pyog jizo di nangla ya, da zomba bu di gangla tanya peji chige chiyin goro wala, di ma zomba chiyin dos be, di gangla ya, turup di gangla, tingsa yin nangadura, tingsa jizo gangla geja sawa hira tunya dogo, di nang hiche turup susu nangla ya, da ji geja sawa tunya wala. 타냐사와 동행하러 다 뒤럽 뒤가 타냐사와 가르치시고 다 만들어 표현한 거 다들 자세는 다들 두문디 뭐 중국 등산 만들어 두문제 지규제 다 다들 두고로 뒤 뭐 중국나 별 다들 주다 나도 두고 다 저도 있는 뒤럽 근대지라 다들 주다 근대 주고 뒤 다들 가는 힘 주지야 다 니래 배적 코로나라 저 주제 또데 저 뒤 맞아 건데 맞아 건데 배적 뒤 뭘도 알아야 다 뒤가 뒤 속으로 주시도 거래 다 뒤가 배적 코로나 남들 그래서 그런 남들도 맹 비자진 민아니 아니 맹이다 뒤 여러분 다 그런 로규 비자는 로규 다 줄로 비자는 줄로 그리고 봐 다 재미는 재미다 뒤 그런 뒤 남도 뒤가 내가 어느 정도 뒤치려야 배우리는 다 제발 해서 자칭 거지 비닝스 때문에 다 그러 야 주무 시한다 말 그러고 제주 망고요 되고 다 이걸 그래 라 남도 조제라도 되면 조제도 막 뒤치도 비는 직 남도 다 너무 동그라미 그 매별고 다 자신적으로 희력 Ningjusoro, that Ningju to a Chatham Pejana Shashoro, that they get jiggly jiggly my junji chayo. Jig things such evident, Peja Pegon Coral Shashan, Jig the Shashan, Tulu Joachung in Ari, that Jig Tabu Jagizik Pagung Jeteja, Timasha Michiana Tijaya Kogo Yomoro, that is Toji Bar, Tijik Ya, Badun Chayona, Sangwaja, Manduji, maybe Shashan Jogi Nishu Shad again, Mirably Mirama, Junji Chayo, that takes her here.
6: 다 편정으로 주시면 나비카이 님비인 데야 프리 잔디 다디 자치슈스네 자 덴주 수르다 간제 수시 바다 갤라소 아베고 덴제 시지 바 아니 나나 추디나리아 덴제 뉴르베
5: 다 만두 디나라 덴제 그 단다 베고는 라다 베 가장 고운데 버든데 숨 히자치다 규 마라만도 데 비닝 유야챤다 비닝 뭐브라 유데베데 비닝 숨게치 비닝 뭐브라다 규데베데 되게 이제 때디 니마 공부 코로나를 해요 대부 배제 가려고 우리 그럼 뒤에 나지 지수 뭐지 도와 지도관 봐도 지도관에 직제도 나 향유다 얘는 지 텐데만 저도 지금 저 뭐지 등세 배제 뒤세는 그 가게 분비된 데도 근데 이제 부득 숨지 차듯이 다 뒤에 나라야 나 배 무엇으로 배근을 하기인데 보다 뒤 지금 뒤에 무슨 요새 말했어요 배제 제가 까먹어버기 송금지 까먹어버기 송금 뒤 송금 코로나 가자 그럼 잡아서 뒤에 니마 배제 부입이니까 비둥강이 봐 배제 군나서 뒤브리에 힌다 참바 힌다도 공바 힌다게 되는데 제도 나게 군나도 히라 뒤나 히들 지게 되나 다디나 드리시 다디 남도 차례 이 날이 배제 고려 좀 좁히 차례 이 날이 그냥 배제 뒤거나 믹스에 가로서 공부를 된 자도 전부 들으려 유대와 들으려 지금 배제 지금 배제 뒤 코라한테 남도 처리 제나리 코라 통제 잘서 그 공부인데 안 뒤거나 나 개바도 남겨지 저도 있는 디노라 겐히로 성불하고 나서 대피지 보나서 제대로 하장 공부 익숙도 되나리 미세자고 배제도 배 기단 디미효 요소 말해 사람들이 딜렉서 먼저 일단 먼저 이렇게 특집 지도관 경화로 원래 건리 휴대지도 다 디노라 희자치 희눈의 공부다 자기가 좀 구별나 생기 다티 희수로지 다 신다도 가까로 유야도 들으면 먼저 찍어지 그냥 말이야 신다 먼저 숨제도 요번에 가게 먼저 요번에 치마 이면은 신다를 요번에 배치 남도 찍어버리면 바람막인데 야 팀아 먼저 여기 우진 있는 신달 여기 인나인데 진례세제 팀 볼만 하다지 진례도 유비
6: 갸다 만나 주다 뭐 칸게다 나비 두루다 냐차 심주 버주 딘제기 차레나 베규진 나리아다 갸라키나조 강에 먹고 시체 기르라야 디나로노 야 쪼처베니 춘지 총이 기르바 디고네 갸라게 직소로나쇼
5: 딱 난조 월 레벨에 기르고 봐. 딱 또 다시 강 갱킹 기술로 딱 꾸디 다시 디나기로도 또 아니 계속 보고 오지 나. 난조 좀 또 다시 굴에 가가 되겠는데 로부지 나야 줘 같은 데로. 디인스도 강도 월 레벨에 기르 사실은 딱 로부지 굴이 나 현재 디 다시 다 뒤로지 가나 부지지. 믹스 믹스 딱 처와 휴지 게임을 용어도 야 같은 데 강에서 딱 하는 마태에서. 딱 난조라 뭐라 저 또 고래 강에 지교 가는 마비체도 지어야 되는 거죠. 딱 나도 비차잖아. 배제님부 딱 송부 개바지 송도 차시하거나 딱 개왕 비차잖아. 보도라 청 송소로 차시하거나 보도라 청 송 공기 송부 가르자는 거고 니만 님부 가르자님부 나 때는 더 배제되듯이 뒤에서 제 가르자는 차가 터치 당겨로. 딱 나도 지금 세인도 좀 뒤날에 삼지고도 배제 효를 찍듯이 지래. 딱 가르자는 배제도 토여로. 뒤지래 하는 지금 사다른 모든 쪽과. 딱 지금 여기는 니를 딱 편대지를 독서 아주 고민이나 딱 배제된대지 사제된대지 독서이나 니를 대미 저세요로 딱 사지 요소 배제 요소 대체와세 대체와세에서도 좀 딱대야 배제 야로치 두둠에 딱이 상매 대성격 지그리고 딱이 능률이 뒤에서 상매 대야 나치 그 뒤에서 지면 인래야 딱 경주 먼저 대로 지금 말로 딱이 대야 지금 또 도와를 못 주고 그래는 지금 미현시현 규제 못 주치고 그러지 진정 못 주세 아니 지금 딱 배적거라서 마야나래 나도 내 빠르시 켜가지고 그러거든 배제 내 빠르시 켜주나 아니 나도 마비도 좀 그러고 딱 대대지 나도 아니 조용히 올라가는 이다고 아니 배제 조용히 와서 좀 도와 진짜 이제 다 또 간에 치휴를 마비 해야 되는 야 나면 또 정신적 바트나 야 또 비 나면 그도 대야 나비가나라 배제 토요로 디나바 토고 그동 나비가 배제 나바 도수 가자수 아주 뭐 힘도 막 이다고 도체 디게르고 바 추스면 디나 뭐 지대 요구데
6: 나서 겨라가 다들 비소소 정시적인 거 나비 한다 팀들이 다 뒤르기 피게다 뒤제다 뭐나 주나비 딜레 정시적인 게 디가 주고가 봐
5: 그래지
6: 고네 뭐 주시나다
5: 무슨 나비 정시적인 소야 계산을 휴지를 향대 얘도 주로를 내 단다고도 레벨레벨 디나 때문에 나보 코로나라 단다 지금 어디서 배려고 해 주직 풀 다 미망부 때에는 대도르기 휴두도 미지기 주 니주 걸리걸리고 다 잡아 보이는 거래 지 담을 챙도 나 나보 가시 한다 균체로도 나보 가시를 찾아 한다 지다 배 토르지 차 좀 들어 오래 담한테 간도 도와라 이유를 토르차 좀 들어 뒤에 찾아 지금 알로히라 게임 나는 요즘 히루 야즈네리 다 뒤에 리트 차단 거로 저 정시장 소유제 만들어 놓으려 나는 저 정시장 수 정시장 수에서도 되네 발로제야로 만들어 휴거는 발로제비는 되네 아니 주시 유바지 잡나 저기 주시 매지 잡나 저기 딱 한다 나비 나기 남도 이게 되게 이러고 나서 제일 매지라고 그래 아 뒤 놓으려는 시르비 그 소리 수요 차서 뒤 달로만 보반이 저 도도 아니 나도 지금 차도를 야 시작이나 저기 얜 코로나 마도 코로나를 지금 차도를 시작이 코로나 나비 라니버라 그래 제 요즘 저기 얜 나도 저 이다고 이제 등상 대고 쏟아서 이제 지금 등력이 되게 쏟아 나바세제 소재야 요즘 어떻게 아니 디스야 이거를 돌아도 하다 아직다 나도 무시 유대부 대리무 다들 찍래 대리무를 니네 다들 다 좀 조지 저거 다 대야 돌지 마도 송교 투자 안 담고 직 들이야 나도 다 정시전 소유 현 좀 나비 저러고 디지마 안다 간다 변조 가는 남에야 그러려나 남국이 직 차려서 그랬어 남국 차려서 그때 가는 해야지 아니 대야 잡지가 연구 여기나 그도 그 롤레가 차도 걸리 다 소소야 아직 비나 제주 차인들에 팀상급 비 팁 소대만 임보체제 나부 뭐만 걸어라 그것도 롤레가네 그것도 붙지
6: 아요 차회관에
5: 재배소 제가 그것도 들이 다요도 다지 김죽신기나 아래지 또 아직 롭준 난기나 또 저야 다 규제 당부디 딱 나부 걸어간 다들도 안 당부디 난다 나도 또 버준 차인이라도 나라 안 찍하려고 그러면 다 뜻 드러머도 백간에서 그걸 소리 뒤지 그러시야 나도 다 등산 제는 나도 다도 직규 중요해질 수도 주중 피해 다도 직규 중으로 나도 배우 다도 직규 써요 봐 직규 맞 나도 망지 직규 맞어요 공시하다 뒤로 주룩 주영 주피 뒤에 당 배제해 달아 봐 휴지에 대단한 나도 유대도 휴지에 뒤리 대인수는 배 뒤나를 유대 배우 다도 조당적으로 등산 만들어 숨다 제 죽다리 남이 조당리 직규 숨치다리 직 명지 기치다리 직 롱바소스 명기 치다리 봐 저도 다녀야 주 때때도 만나요 봐 다 지혜를 막 직교를 중사도 좀 해. 다 당장 아주 등상 퇴소해 용이나 뒤 직교를 써야 한 교디. 그래서 교마당 비임이나 다주디 등상 다주지 조단은 이제 뭐지 비임나. 버준 주도 좀 해. 가져서는 이 비준 간다고 나도 그래. 뒤 자주 막 무지 넣어봐. 다 아주 상관 직교를 그 등상 치기로 봐. 다 니마 비닝 나라에 여대로 뒤는 이제 용이나 비닝 가셔 그래야 뒤 직교 말이야. 안다 그런데 배자잖아. 치르니 체크 주다. 세 제가 등산하는 것들 가야 될 게 없이 죽음 알아. 그래도 그 다와사기 그래도 그 다 조명 뭐 시작을 안 하고 다 비니나 도치나 말. 비니나를 세지라 가야 될 게 죽고 싫어. 딥 비니 노아제 말이야. 죽고 지겹라 다 좀 배주돼야. 지당체 되다 막 제일 뒤고 유다 말이다 사야 되는 거야. 다 지금 주 지만도 지나네. 다 비니 코라 근데 다 히르비나 요제 비니 코라 다 주면 김주 챙겨도 들에 김주 제비는 김준아 총나 지만 직표역 다 뒤로 소설 거래야 비위기 다 다주 폐기에 조당지 그도 직다 빈님 걸어라 가라지 하는 기회도 열이었음 사실 다 대주리 돼야 디딱 그도 그 직주 마소비는 비중 하나 연구 말해 비중 하나 딱 갈고로 직주
6: 나주야 수다
5: 우주다 티드네 다주 직주 다주 쪽으로 등산 만들어다 배 직주 다주 쪽 티드드는 거다 빈님이 니마 티케 라베서 제자 딱 그라 정시전 소유제 빈님 그라 카톡으로 말이지 정시전 소유제 배야 다야 준비나 아니 디나 가르 유여바디 지머지 힘 맞아 통도 그러고 익숙 통도 다 도마도야 찍기 가르든 효부도 굉장히 수요 이면 나도 굉장히 가르 이미 디마도 다 통도 그 말하고 그러고 그러고 디미 효지기 디가 익숙 붙이다 다 조우 조다 유수도 탄예 배주시다 배제디 지 틱도도 자주 치다 또 상마 그러 지머지 힘 제도 그러고 디 제도 비는 가르서 다 규제 탕보들도 규제 탕마라들이야 다 마 배제한다 딩력 배제 소유 현주 디는 택도 주어도 그렇지 디 배정으로 제재한다 정시진 망보 써야 돼 맞아 정시진 뒤에 직 비닝자만 이거 아니야 디브리 소는데 디브리 이날 당가 이날 다시 구자체 이날 다 디날에 한도 비닝 디강 직 편도 지 디브리 독 선사 되는 디브리 이면 딱 로직니 숨 다 디브리 니가 가리 이날 니메 마 장자고 딱 한다 냠도 걸어 그 맞으래 가래 중에 조단 걸 대가리 딱 댐지 준이 걸 대가라 니리 니리 니메 레레 제가 간다고 직로 걸어 다 간다 유대베르 무티 직 뒤로 주르거나 티신전 조선 주피 가르나 티신전이면 티 단다 하대 단다 내가 하대 그런 건 저 정기진 소재 빠르지는 이제 세부 집 안 야도비는 다 디브리디 바 간다베 뒤로 침어 해지 그만 냠도 없는 효지 다 야 거생 말아 다 야르당 거 있으면 나 디가 저 여집제 야르당 줄 알아 저 여집제 야르당 터도 되게 가르쳐 주면 당부 디브리 티 용비 티 남주를 된 현적다 그림이 규제디 지난 주어 두고 봐. 딱 냠수 제외, 니 냠수 제외도 되고, 냠수 제외도야. 니마는 이 짐이 있어도 말아. 다 단다 가를 하 대여 티. 먼저 빈데스 파티 개 용이나. 파티 나를 때도 되고 짐아 짐아 지시. 당부 딱 비리기 된다리. 민의 자고 지다리. 선거 가도 당다리. 다들 윤주군 남아지 다리. 더도 창마. 딱 뒤럽 뒤 뒤럽 주피에 나 이날 뒤럽 중앙에 나 이날이 뒤 그 밑에서. 규제를 팀에 남아도 있다는 것도 발견을 했지만 지금 있다도 그러고 지만 냠소라 채우시면 이 정시전 딜러대지 지금 입에 휴조가 교부교부 냠도 하여 저도 강의는 변도 휴지도
6: 있어 디브리 근데 정시전 소울에
5: 디브리디 디치기로 만들어 자기가 좀 소매 채워서요 배트 디브리 뒤에 차단 도서 집 자라 정기되게 한 뒤에 뒤에 리티 겹제 디강만 발제고 칼리 칼리 다 세명 모두 발리 디발렌즈 주드면 디 롤레나서 직조 체인도 되면 단데 두드리는 근데 디 뒤부터도 세하고도 디브리리는 정시적인 파트 또 휴신 줄 다이 다이무스라 디브리간 비페 디브리간 제일 이거도 세업 제도 고민도 근데 이 와이와 시에 이긴데 도와 시에 이긴데 도 디브리간에
6: 지게
5: 제도 고민도
6: 도와
5: 다 들었지 해도 그래. 제일도 이 제일도

0: 디브링 무시 간치는 다 이간 도요리 직다마로 요르바 디지제 제비게 제도운도 와딘데 디지제 리가 당기진 안데 먼저 펜스 칸나야 디디다 로레나야 티피아제 직 대로고 부수 용인들이 담메티나 제주제 대주 안디다 디 중국 미리글로치 다 디제제 염백스로 제제 먼저 디지 수수요로 가서래 차야간이야 차딕치 차딕치 수 디간이야 아니 먼저 이다 개편 교육 법이 나래 이다 개세 시 마비 다 비닝 별로 봐 저기 제서 이게 저런 디간이야 시야야 제기로 제 안데 그 나도 내가 내가 내 힘을 해
1: 디
0: 나는 다른 데나 공부다 디 저장 가래 밀리는 거 리 저장 로 저점 다 먼저 정시적인 디 남들 지고로 먼저 다니 다 얘도 니히 다녀도 니 숨고나래야 세하고도 디리 도안심 디리디 규디라간 디리 라말랑 디리 쳤다 디리 하나만 빙바 쉽게 맞겠지 차단고 정해졌어요 그래 디 간이야 달로 달이 와는데 메로군가 이와 영코나도 힘다 디리디 정해졌어로 지스테 디니 뜻이제 달로 도서서야 그러지 아마 저 잠들 그러지 표현 안 불러만 좀 봐도 되지 단다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저장 로저친 미디 정시장 소대라도 나 중국 코레나리 방탄문이 버렸어. 다디 군도 대모스를 내가 지금 안 들들 미 니도 좀 들들 뚝 뒤에 친지 지마 지금 안 들들 가라를 보시지.
1: 럽죠.
0: 너무 럽죠. 군도 들려야 같이 안 들 냠내 와로. 내가 잘지.
1: 어.
0: 안 들래 미. 어 미신 아직 반 뒤쳐도 비네. 양안도 라라 벼라라 이제 라세미는 싸워지 돼. 안도 나비칸데 디 변도 요래. 직 용을 해야 된다고 그러지. 그냥 뒤 기도 가르지. 소중 제직 제 용은 그냥. 그래서 안에서 돌아지 뒤 종이나 아니 먼저 지 배우 나 흉들들이 그래서 지금 뜨는 사람이요. 근데 그냥 낙제 싸워지 지 남 싸워지 터는 싸워지 지 용서를.
1: 걔네들 내 마음이랑
0: 난 주나 그 강기다 제시스네 자 이제 가르지 주나. 또 마음 봐 안다 제가 저 뭐지 공부 제시하는 달로 제시된 나라 제나 감옥 미기도 지 송부 배송이 담아 줘라. 뒤 다 차단 출수로. 차단 차지 따로 진도도 변화를 무엇을 할 준비지 하래 편집 못 비두만 무엇을 할 준비지 하지 다 뒤가나야 먼저 버둔 차 잘 뭐라 차지하기는 이 혐악군조 연락 송분배 너도죠 되지 그럼 그걸로 잡아 이거 그걸로 휴누배 그걸로 휴누배 송분배 깨지 다 제발 그 유희 송분배 저 남아가 송분 뒤향조 그 주듯이 뒤계로 다 동백배 업주듯이 버둔 차 다 두상 서로 다 마음에 두상 뛰나래 버둔샤를 되듯이 안지 정시장 소야는 비니 지 가두라나 가두 가두 가두 그러 말기 이제 정시장 소야를 뛰듯이 진짜 좀 변나래야 지 단일의 계지 니마 숨 히듯이 뛰나래나 지 남설로도 치무가 비벌 지 중국 미국로 지 베이징 로도 치무 아니 저장하기 로도 치무 아니 돈도 달로 미세도 뛰는다 중국 매수시장에서도 난지를 요말을 규제로는 고난도 쉬워서 응아들어 변절로 그렇지 뭐 보장받을 힘 주고 지도가의 힘 주고 힘다 다 지도가의 힘 주고 차단 유배 강하여 하던도 난지 공박하는 게 즉 잡지 않던 게 다지 캠보다 즉 딘데 차단 다 쓸며 때다 자유 돼서 그러다 만들었 되잖아 딘이니가 즉 다와 지리지 아래 즉 사무 지리지 아래 즉 이리네 다지 그걸 봐도 지리지 아래 가장 윤유로 적어 교육을 이네 야스니가 투트이제 다 등상게 지 윤호 다 희유제 겨울에 윤호 희유 대가 지금으로 지금 가득이 300개 조 굉장히 끼고 오래 디게기 다 교육을 이네 다 대수를 했는데 진다 굉장히 오래 도저히 좀 다 다 공부는 안 하려 대가 지 나중 굉장히 오래 와 도저히 저도 로빈 체인 이제 배우는 애들 로빈 체인도 콘도 삼 넣게 담기려고 콘도 로빈 진다다 굉장히 오래 드니 봐도 지 드는 체인은 니갈 편도 여가지를 해서 다시 주균 그린네 뒤돌아는 고변을 야가 오래 지도 그린네다 지다 가서 우리 팀을 그린네 차시하는 라라나 야가 오래 직하고 직 제재 편도 야구 휴지에 대해서 소식도 좀 나 딘데 임수 뒤 다로 다와 좀 변하냐 손을 때 가라 또야 딘데 제재는 무유두제 맞이 로 다르기 지 대 니슈 좀 주지 버튼 제도 야다 아니 비닝디가 로 다르지 힘주고 제부 로 다바르기 직 비닝 지르지야 니르지야 힘주고 제부 돈이야 야다 아 힘주고 손도 또
1: Nice.
2: 지리기 니슈 니네 찰 로주기 첩규 니네 슈 센다
3: 안주 매부주에 두슬레나 장 안주 중에기 야게다 불어 내 슈유 니네 슈인디 네버도 슬레도 가네 렘바도 첩주도 미리 능이 니네 주리아티 하자 체크해 줘 리샤스
4: 저번에 또 조이 난자 그 그거기 링키 살려 보고 조이 난다다 종대 수수수 나오네 미나 마부 친구 사진도무다 사다니가기 나니디디 지시들 제베기 구매디니가기 낭닝기 땅니 개디기 주족기 개중당 줄루 땅 준이다 벤저 땅다 무슨 마부지 총근도 미르디니가기 정니기 무세기 제주지연 통근도
5: 여기 단능한 한지 망주기 규제기 샤브디니 여기 네네 대어지니 디 로규디 링다저제 마세가 땅아라도 시에 샤브디니 하장 푸송속고 Төдин лугаар гязорэс. Дичибди завада төөг жигдэдийн карасаны гүйрингүүд нүгүйрингүү юм ба. Пизусав юм бидэ та ди дэнчиво.
2: Тини кангжун сири гэбэ рангжэ инла. Дини сири гиннин чү шүрвэ шүтэла. Кангжун сири чэпгүй сибэ лицэнди гүнила гомба мибэ сири ги дүзэчэ.
6: Singa namcho, kongtu lhenge ge sen chubidini, janine, nena nabikhan ki genzin shunba gensan pupulasu, nena nabikhan ga guola jeti shubi, nangtun mie chitri. Dea cijune gen gensan pupulane ngancho li chenki jeti tangli na war, nyingu ne gertin chi shugunyi. Tindi kangjun shiri chepyun li chen, shuncham ta shiginyi. Li chendi zumji zogyong sa gubi cijunyi, ngana shime li chena, yangya jeyo, lhenge shudin jagwo.

예창네 덴튼 토르웨 낭당 티지라야 니랑 메부랑메 대탕 내기 인지 데모 테니시 땀시에 년두기 메규당 제수 이란 휴웨 남주니 용수 타티시 캄보지 보면 럽차를 립치 내기 나와당 믹탕탕 인비 나냠 보문초당 현투 소와르웨 조난 테다 내기 세도아딜 냠수 용팅 당부인 내당 럽좌 카시에 롭자탕 덥지외 강바식나 냠투 디에지 구셉 하위스라 팅아 테가르 휴뇽하시 내조 테가르 듀듀 랑김도 되반능신 중라 내기 콩남단 현도 지주르신 타나 겁지 우브지다 강마장 지바인 내조 냠투 참참 유린 제바다 롭종 테 제베 내튼다 추두르 제시 계산 튼부 근기 가부치베 좀이 개된체 포모카시에기 내당 땀니 칠시니 샘살리펜 라기 개규르 낭메그에 바충수 이슈 충갈기 님무 대단낭 게마당 중무 내당 퇴진 냠동 낭와다 구셉 기멘 라기 내초로 투구르 낭니 중무 메데르지양 롭자티 낭 롭종치 투주수 대다르 중무 캄보르지르 내당 텐두 다와 주디에니 기 라케자라 냠사탕 두 오메추라 냠통 시바달 파로 추로앙라 제미도 쪽바인다 니니기 롭종탕 제조 냠지 제베 초와 돈부디 시트엔 치두 니기 셈바 왕미도 티초라 쇼르소 제로 치통 게게 굽주 굽든디 다와 추베 제니슈 군인네 다와 뜀베 치 숨님 파르 니기 르디칼리 풀루블링기 루슈 쪽링기 통메 최규낭 휴바인 최규기 롭젠낭 머림 잘맹게다 투림 잘맹게다 프렌스게다 라틴키게다 잉게다 그리스 루규다 로맨 루규제 유바다 육주인이 초주 구인진 니랑 롭젠 창마 규 트레바르마세 잘맹기게다 잉게라 퓨중기 생다 톱스 딜 급티뚜기 극주 치당 세세 직치 그바야 시티 태양 머림 극주라 까마 중니다 투림 극주라 까마 시제 쿄엔동 로마라 까마 주추 톱괴바다 팅지 뇽터양 까마 중아리 톱괴바시 샤바 초주 구바라 하파지 롭다 치문니 치밍악동 기 극쇼 레디칼리프 루블린투 기와다 극쇼 기 땡도 앙다리 민지기미 네기 앙다니 니숨숨 인루 네기 작바르 작발라티네 두블린 지그드 네기 두쇼 상그미 작바르 추체기 게제 현나 숨부메소 외치도 네랑 로아수 캉바 현식이 난도샤니 두블린 제바다 구셉 기면 라기 주브데 예키 네라 두찬라 나시 미신 주두 미주 배치도 고카르 숨미샤유 nin thangbor jamye ki ge yi gyu lang ba da gu shep gen men la gi ne gi kam du shu di ne la gyu chang gi go ne ju par ting ji la nang xin ne gi ju ba ji ji che ne jia xie ting ji che ji kong gi ju ba ji ji che ne la di ne gi tue ba ta la nur chu me ba gen lin den di se yi gyu xin du kak be ne gi jia par gi gyu lin ji xin sem nang ngang zha xin du qi 내기 집에 렌타 구셉 기면 라기 내라 라낭와다 소주 갸 그리타 내기 콩라 슈베신 콩기주 뜻대부 대자와 내라 지메 족주 난도 용용메 저디 칼리프 루딘라 슈치 내기 렌치 심바타 내라 로케메바다 콤바 유나마도 내라 소주 갸베 고급메지 콤바 유베 왕도 당나야 내랑기 천시라디니 주의가 그리 차상 교수기 중년 지주세 내게 통매 추주기 장제디 대주례 약바 중화되라 교진이 유대 진이 대주 동두 내게 지배 교련 내라 갸로치 개매바다 니니 통매 추주기 롭진 카직라 내랑 캄부르지 보면 롭다르 마슈 공내 멍시 챔부르지 유대 로티 롱거르 내랑 인게다 로규다 프렌스 게다 잘메기 게제기 두 트브다 교수원이
kushab ki men la ki nam pepe

남초 남블링게 내 원점 체메 루얀 시베니 신신심 나와 님 타분에 토제는 쇼기 내 샌디 케기니 메니 톱세 토베 좋아 유라 원점 체메 루얀 시베니 샌디 샌네 니로 쇼로나

0: 제나게라 아니 죽도 니안 보내기 르젠디 야도 여세연 베트 시민디 슈잉겔로
1: 네센 로로 타첸날
0: 레세겔라 안데 제나게라 슈올
1: 로로 시덴장고
0: 레세 레세겔라 레세라
1: 노

0: yube iwe namdang chale sewar jube darbala sikang tamade dinde sungurwa la xieso ngubu xian la ju sungbude xieso ngubu xian la ju sungdu dana kada sungwa rubesana kongdu tenbe pe dubje la dubar cha xiba la soba dige ngubu dakshen yin nangne ngubu xian tenbar jube xada yin sungbude 这张文具个普一普一的让个主义的主义的名细一个那么了国把康熙的切都主民过来杨家主辈都在那个在外干那些民众那了呀呢铁道的松不得帝国了呀呢这些书咱们大家写给你空都许呗南顿铁道仓门的卡的是呢文具个普一普一 我不当先你能呢我不先其他的事我就没过了呀那这些趟我都学不下大意我不先有呢我不打的乐就越过过的现在看的是呢我不当先你这个几个的谁不学不赢呢打有呢我不先越过过的我不先有呢我不打讲乐就越过过的你再说呢这个呢 我不咸鱼呢，我不打酱，那就越过了。你再说啥？这个鱼呢，继续讲越过不啦？听懂不懂？透过南国呀，那早晚你呢要嘛的。你看这是呢，这个鱼的肉啦。况且，普一普一，我不咸点把猪呗，别提到了，吃出的熟呢，他个啷的？我不咸鱼的着呢，我不打的，那就越过了。他一呢，别那俺做别的吃下，拉达达大些就冻啊冻，冻我包，让俺打俺那弄个南我包，啥疙瘩干那都过了过包，啥疙瘩开的家些就丢了丢包，啥疙瘩干那都扎些就猪扒猪包。
1: 主播，拉萨达咱那都做嘛做做播，他可能先给拉萨达打这么得怕得怕播，萨卡达盖的家那都叫嘛叫叫播，萨卡达盖的家那都叫怕叫叫播播，萨达达咱那都做嘛做做播播，他可能先给啥啥啥讲啊了啥话播，别提到了呀，吃出的些不赢了，我不闲了对呗，我不打鱼吧的，猪八吃不了，完了，你看他。 我不打三只鸡，别下不得个苍马罗，空了，我就给铺一破衣。我不先点把猪把提了对呗，我不打点把猪把别下不下得着了。接着我不先了对呗，我不打鱼把的别提大团呢，猪把吃不得。我不打了猪把提大酱，我就给女别马点把的，他还吃不得。今就可能女别，我不打了猪把的。 别提到团呢，拉着汤，我这吐不得，是吧？了，现在你别提到了呀，带不赢呢，我就给点样嘛的，今就给一个困难女呗，我不打点把就不着了。样本呢，俺都空了下呗，我就给铺一破衣，我不先点把就不背，别那破我干了的这些就住，拍的掐，破我大些就东啊东，拍的掐，到不了呀，吃出的些呗呢。
0: 铺一破一的，我不先点把就不着了。到那我不当先你对着银子，我不先有呢，我不打的，那就越过个月了。今天一年我不打的，我就糖金就给一个扛糖扛给点个玉米糖，养那其他我就糖金就给一个扛糖扛给。 点个玉米的，当俺就看南国话了是呢，三亩当过个月的，一些七个月的。我那俺这婆婆干了的这些就住，住这汤，婆婆这些就冻啊冻冻着些，别的你个，我不打的，我别亏钱吧，三万亏钱吧，那我第一年个，退送的点点就完了。 婆婆干了的这些就住，我干了的这些就住，婆婆干了的这些就住啥住是完了，动得不了吃出的些不呢？婆婆这些就动啊动，我这些就动啊动，婆婆这些就动啊动，得不是完了？那一呢，现在我不得建议呢，退送那呢，忙呗，吃完明汤抓起，三只给炸焦个把汤，打个我不得建议退送那呢，汤得完吃完明汤抓起。 세지기 다 조 구구 예배 룰루 공은 어디 시에버 능신 당아저 뭐부다 세월 주베 빼잠 샤베이나 두타 동일이야 근데 차버발라 응원 카라다 차십주 추 추어보 응원 타십주 통아 통 통어보 시에버더부 두버발라 디나 뭐부 다 세월 치겐디 다 가데스나 무주기 무이의이들발라 무이의이기 다랑 주의도 교배 민시이기 남아 거봐 뭐부 닥시니 남네 뭐부 다 세월 주배 된디 빼티당도네 뭐바 채워와라 제다 네 듄데 뭐지 슈버 능신 뭐부 다유나 뭐부 시엔 르지 유구구제 뭐부 시엔유나 뭐부 다장 르지 유구구제 다이네 뭐부 닥시엔 소소 와라 문주기 이기 강기 땡기 유매 양나 진주기 이기 강탕 강기 땡기 유매 양나 문지기 이기 치다 강탕 강기 땡기 유매라 써봐 땅아도 가르치고 왔으나 진내 삼로 땅구구요 아래 니네 27구구요 아래 니네 마도 부익 부익이 뭐부 시엔때마 주배 배텐도 당 잔달 부이 부이기 베테달라 떼베 뭐부 다장 땜벌 주고 네바디 자원이네 요마레
2: 생계 넘버 2 공감상 당다이캐남체 신신바티니 편정 롱진 인친 레공 베게 롱진기 롱진 롭티 레첸시 레전딩낭 편종 럽다 체면 개겐 침무와 치린 도지 라니 표기엔 다주 이비에 콜라 치디 난시 예비에 세나 엽쇼
0: 제자 뭐부 셴댕고 유나 뭐부 다 댐바 태양 푸이 푸이게 단다 댐바 딘데게 네바디 요마레 댐바 주바양 요레 언데 네데 슈에디 푸이 푸이기 뭐부 셴 땡그 유나 와라 공도 샤베 베테는 신 땡그 유나 오늘 뭐부 다 땡벌 중에디 푸이 푸이디 레두게 야마나 디멘베 문죽 이기 셴다 레두게 야마나 지죽 이기 땡그 두게 강당 강기 땡그 유미디 27거리 마도지기 푸이 푸이기 뭐부 다 땡바다가 인지미지 푸이 푸이기 뭐부 셴 땡그 베 네바디 요마레 제다 27구월에 양빛이 찍라 자외 문주기 이기 태당태 뭐부 당신이가 때마딘데 요알베스나 요알에 빼차샤 나도 까유자 세디기 빼딘데 찍라 차촌이 시에바이나 디겁기 마온 간단히가라 야이나 문주기 머닌 거의 슈버바라 디 슈버이나 다흥업에거라 쪼꼬보터부터 현중업에거라이나 짝짝스 자제 빛이 찌기 토하네 문주금머님 거의기 와라 진행 뭐부 다대 태양 뭐부 현대바 요래 은디 내대 슈에디 디 용숭예배 춘이지 맨장 시바 안주 푸이 푸이게 뭐부 현대기 유나 뭐부 다대말 주바디 문주구 푸이 푸이르베 양남군주 이기 센다래 양나 문주 강야 모슈부 체제 진주 코넨 뉴베 땡그 유명을 써봐 치다그 이와탕 치다그 섬시 치다그 27과디 개침을 해주고 공동에 모두 슈에게 남든 텐조네 다 문주구 부이 부이 랑의 주위도 교배 민시 이기 남라 다 과바 강식의 치도 주민골라 야이나 자왈 포니 대탕 현두 질시 송배 무수 댐배 거버 태다라야이나 모두다 대시 슈바이 나오나 문주구 푸이 푸이 태 뭐부 당시에 니스 이외 뭐부 다 세월 주버 요르베 망르 요르베 빼다지 샤나 가르 가르 샤야 요르스나 내든 디디디 와라 포니 대탕 현두 질 시베 지강 디 로종 제베 쇼라 안주 네바도 켄고야게 된다 개치무지래 세부 슈버이나 우주구 푸이 푸이디 뭐부 다 세월 주버 자원의 메바틴데에 말해 요래 다이네 뉴뉴레세 시초르 와라 제자 네 듄데 폰이 대당 현주 지리스에디 조치와 왕기 고바 초니기 원에 댐바레스 슈고야기 금제에 다랑이 와라 오나 문주기 포이 포이디 뭐뭐 다 세월주베 베라디 강당 강유다 베쇼다 숨어있나 샴랑 안도 베라디 쇼크 슈베이나 베나 콩기 페미망기 초에 푼줄라 뜨 세지 뜨나 그 뜨드 지 와라 양면나 베디라 뜨나 나 그 집이나 뜨탕 나 강시라 잡아이네 치바보타 레니 터데기 요아치에요데 터데기 요아치에요데 터데기 요아치에요나 자지 타데버리 로아라 자지 타데버이나 닥시엔탕 자지 레숨기 요아지유리야 두버리 뜨탕아기 투순가 가렸으나 숙직랑래 뜨왕뜨디 투순가 숙직래라 뜨왕아디 투순가이나 숙직래 제다 뜨탕아기 숙디 랑짱벌 내배 겁라 숙디 토하네 뭐보 닥시엔탕 자지 레숨 투숨라 쏘바 강탕 강야 미세워리 내탄다 대슈에기 깨져디 튼다디 가렸으나 빼나 버워 사답다 따난도 뜨다 뜨 세지기 이기지 퍼게 로스 퇴유나 따오나 디 뜨디 투숨나네 투유 강당 강립에 쑥 디토네 뭐부 닥센탕 자지 레숨소 강당 강세오르베 디 세미토베 금제 카데스나 투숨갈로 버워 사답다 따난도 뜨다 뜨시베 쑥 다가랑 뭐라 왠데 이내레 나이내레 정말 자지 타데버지 인자 닥센소기 남샤기 지유레야이나 두바레 와라 딱케디 뜨탕아더부 빼티다게 뭐부 닥센소 세괴베 칠라 뭐부 닥센소수 세지기 다 자제 세구요레 나도 빼디니니레야이나 닥센소수 세지기 자지 자제 뭐부 닥센소수 세베 쿠라지 체베이나 빼나 낙바보 뜨바보 시두자네 문주구 부유 페이디 뭐보 닥생이 나네 뭐보 다 땜바 주버바라 야 낙자 뜨자 시두자네 부유 페이디 뭐보 닥생이 나네 뭐보 시엔세월 주버바라 제다 문주구 부유 페이 뭐보 다 세월 주버디 자원에 매버틴데 말에 요아래 디디디 난저 폰이 대당 현주칠 시베 치강디 로종 치베 쇼라 인지 민지 켄고야기 하장 캐치웨 든다지리 문주기 푸이 푸이 랑게 주위도 교베 민시기 남라 고바 지치 죽죽이 꼴라야이나 네 모두 수담 다가시기 공도 슈베 낭도낭 머츠베 낭도 카지니 와라야이나 문주기기 샌다 지치 주베 겁라야이나 태그제 디디다네 송디 체제 자주 퓨거 룸딘 세바보 남라 모두 슈디유 리젠 디나라 네 문주기 푸이 푸이 괴바 지치 주베 셰벌레 푸이 푸이 괴바 뭐부 당신이네 신세월 주베 고탕 뭐부 당신이디 뉴주 인장 푸이 푸이 뭐부 신댐바 주베 이나 틸라드베 뭐부 다디 시다댐마 주미 고라야이나 삼로 컨데스 당구구 유메 이십 컨데스 치구구 유메기 고탕 다가는 신기 푸이 푸이 뭐부 당신이 나네 뭐부 다댐바 주바 레가담 유주제기 꼴라야이나 자제 퓨걸 농신 선바보 남라 모두 슈바이 레덴 침베 나라야이나 문주 이그남 랑의 주위도 교배 민시 이그남아 거바 지실 주바 시에발레 문주 기만이 가단이 그 꼴라야이나 모두 다 제시 슈즈 유배 자제 퓨걸 농신 선바보 남게 두도 두세나라나

ཉམ་ཐོ སིདི탄 타르게기 중거르 뜬드 유지 송도 초카키 보스르 냠레 람스키 튜모마 옌베 누바타 므세 튜베 좀제르 체튜 딩조 체네 초강싱 로키 더디타 점링키 띵키 미베 정신 치루조웨 뜬토 보스르케 캅키 고예 뜬케타 냠레 니키 타자 튜모로 정와타 냠제게 초기 증진키 미규타 자튜 송경치바 편춘 증조기 닝도 타용치바 수균타 수균 민폐 딘자기 전로 나초르 냠토 카데조바 콜레지 빌호조기 투몬 키빈 송경 타직도 치고베 뷰구이 체급시 총도 쇼진 왕이기 태통 갸카르키 종리 모디 냠딥 젠좀 난쇼바타 카소소르 갸카르타 우르수 예젠 이집 로에프지카 어럼 냠제 초변기 급소 초카키 기급 딘자리 튼키 투심 투미타 젠좀 난쇼바시 중국탄 방글레 와르키 저와 균퇴한 습도 침부티니 예금 니부 라단제네 팅접진러 군디 동화타 튜몬토 피게 웅규르시베 탑주기 담가시인라 콜레시뷰 호조 냠레 균체미바 띵습탄 띵디초소 피게 조웨 수냠 튜베 춘춘시간 임바마세 대외간 딜레 팅접기 계제 저와 균도 조웨 카초 케친 웅구유 zemlinki logi tuibab gundo zhokyo bata, pike gi chugu gi ji ji zuo gi tukur qi sa diwaar kyrubi gyabchung wo. Pike zhuo xinbi gi kub tiwe ma uwe, pike la di ni tuimung ki ngun zin jikdu zi wata, nyamle la di ni panu la gundi dong wa. Tingrab jian la di ni junggur duba jie la tiwe nangqin qe di, rangwe gi gi kub gi ni cui tan canbi qi chuo zhongwo qi dan sabishik cui xip huda qi ge yu. Yunnan xin qin ji zuo cen zi kang, 一些阿罗面心就所以滚尊他心就把不让不接应别和红梅姨中国坦邦格雷这位不切脱的亲本尼推着地勒根起温塞推别村村行日记绝不是当我主别切你说西内你说初年派邦格雷总理他勒起拉胡门起中国的温塞村镇的话题推着不撒别中邦给克尼布这位批给了 归属塞班内巴马塞，加起科勒西比尔合作给科比五年区呢，批给五年了就给太空塔，你去年内定色的动物，推门去停车间了，工地动物借七八年，加起库里奥克更多定色了，卡得着把它，推门去这边加起动物，科勒西比尔就叫南树被六八七的动物借了，可是新月吧，俺为谁写投票？ 何红梅姨，推着秘书自己别罗州村松柏来村，咱们去边角爬路的桂树梅当瓦塔，可能是被屯里扩展塔、扩展扩展立即顶色起吧。罗江批改给黑吧，俺行我三推吧。批改给那屯拉里人给姐姐做给用客俺土锅起别地位垂死的口语。给不中提我，中国滩半个来通的派出所托批改我了叫不他，伢们来你去太空前的。 批改给特区地图权限没办，舍不得呢。去年比这话出彩，提外头为确实改革了工地单元。中国滩办个来，伢们来讲，水军去南昌伢们来呢，人民性听着真去，内部组工谈批改给特区团长牌，改革清点。三至七岁，端出困难身边，伢们来给顶起来，人民性给呢。 推门托批改他，推门托听着不进去，开具我三推别批改给肉的这话，啥不是差远解决决不是？况且中国谈办个来这位我三推学给开具你，特具给军队人心谈，批改端出给点票人心，通得派出所通军控七八天时，前者这话做村给克尼表，偏村增加谈张杨给搭档进入太空给。 七十一天，平村仪器、军械面板三点土单呢？伢们来提七十一中午呢，边角从团去买脚毯，平村之土，米区人呢，别人说开矿忙不了，人民心，农村才叫了工地单元。结果你不听着，见起批人了，军械面板工地请不他，伢们来开矿，军团俺家七十七八，伢们来给人把军械面板定色都请不接，批改了点呢，点领了工地动画他。 伢们来了点呢，听着不见去细则读细了，工地动物通得派出所提供签约。有人点领他，军队定色给批改给定次贴，全年表这位岁数军控签约了，代表开签扩团签约了。可能是被老家给开给，你给伢们来签约了，偏远给这些扩团签约解决又不是。 何红梅姨，这个你不听着，见起批人了，军械面板工地请不他，批改给贵国军团人保请不他锻炼，去年被伢们来开矿，军械面板干起了七年，锻炼人保他。